0: 안전하게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구워도 한쪽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8월 1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번님들의 또 만났네입니다.

또 만났네. 아 좋죠. 네, 제 노래는 또 만났네요 이고요. 번님들 이채원 선배님 번님들의 노래는 또 만났네 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드디어 8월이 됐고요. 바로 오늘부터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의 시작이죠.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휴가지로 떠나고 계실 텐데요. 즐거운 마음 돌아오는 날까지 쭉 이어지도록 멋진 시간 보내시고요. 또 휴가 가는 사람들이 부러우신 분들은 저랑 같이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더위를 잇는 피서 타임 가져보아요. 2148님 사연입니다. 현미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남입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라인댄스 수업이 있는데요. 요즘 발바닥이 아파 치료 중이어서 쉬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몸이 제 마음을 못 따라주네요. 빨리 스텝 밟고 싶어요. 아니 그 라인댄스 이 운동하기 되게 좋고 정서적으로 되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던데 빨리 스텝 밟고 싶다고 하시니까 뭔가 춤꾼 같잖아요. 2148님. 아니 발바닥 통증 빨리 치료하시고요. 빨리 스텝 밟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빌어드릴게요. 떼장갑과 비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김태수님 신청곡 전유나의 사랑이란 건 그리고 1549님 신청곡 임병수의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입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4202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여기는 마산 반도체 회사입니다. 오, 반도체. 저희는 토요일에도 나와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날씨가 장난이 아니게 덥네요.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잘 지내보아요.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아, 요즘 반도체 핫하죠. 아, 그렇군요. 직접 또 그 중심에서 생산 쪽인가요? 아니면은 사무 쪽인가요? 어쨌건 네, 4202님 화이팅입니다.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신다는 거 보면 그만큼 그쪽 일이 많은.

0: 거죠.
1: 화이팅! 아이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1967님 사연입니다. 주현미 언니 안녕하세요. 초등 친구들 4명의 아낙네들이 기차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정산초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오,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요. 지금은 학교가 사라지고 없지만 우린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한 친구는 서울의 서울역 출발, 한 친구는 오송역에서, 또 한 친구는 포항에서 동대구로 온 다음 저랑 같이 KTX에 몸을 싣고 갑니다. 친구들과 1박 2일 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어린 시절로 돌아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렵니다. 금수가, 선미야, 양순아, 그리고 미현아, 잼나게 멋진 추억 만들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지금 바로 그날입니다. 아, 그래요. 와, 근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참 아쉽죠. 참 세월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이 친구 4명, 4분은 모이면 그때로 다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학교가 없어졌다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보시는지요. 네, 1967님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드릴게요. 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입니다. 최영숙님 신청곡, 정태춘 박은옥의 봉숭아, 그리고 윤병철님께서는 하야로비의 밤은 우리의 친구 정해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오광수 시인의 8월의 소망입니다. 한 줄기 시원한 소나기가 반가운 8월엔 소나기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얼굴이 되고, 만나면 시원한 대화에 흠뻑 젖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으랴. 푸름이 하늘까지 차고 넘치는 8월엔 호젓이 붉은 나무 백일홍 밑에 누우면 바람이 와서 나를 간지럽게 하는가, 아님 꽃잎으로 다가온 여인의 향기인가, 붉은 입술의 키스는 얼마나 달콤하랴. 8월엔 꿈이어도 좋다. 아리온의 하프 소리를 듣고 찾아온 돌고래같이 그리워 부르는 노래를 듣고, 보고픈 그님이 백조를 타고 먼 밤하늘을 가로질러 찾아왔으면.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요, 오광수 시인의 8월의 소망 함께 했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8월은 그야말로 여름의 절정이죠. 8월에만 만날 수 있는 쨍쨍한 태양과 바다도 있고요. 여름 밤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도 있고요. 산으로, 계곡으로 떠나는 캠핑도 있고 아이들과 떠나는 물놀이도 있는데요. 8월에는 부디 근심 어린 얼굴이 쫙 펴지고 친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이 웃으면서 지내는 날들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4552님 진시몬의 바다를 사랑한 소년 신청곡 주셨고요. 조상우님께서는 부활의 생각이나 정해주셨어요.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681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안녕하세요. 37세 우리 딸이 드디어 돌아오는 8월 8일에 결혼을 합니다. 와우. 짝도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딸에게 시집 안 갈래? 하고 자주 잔소리 했었는데 동갑내기 듬직한 짝을 만나 결혼한다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축하드려요. 아, 요즘은 좀 네, 좀 늦게 결혼들을 하는데 37세면 아주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하해요. 듬직한 동갑내기 짝이라고 그랬는데 아유, 참 9681님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자식은 사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짝을 만나야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부모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축하드리고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 드릴게요. 조한광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미씨. 오,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현미씨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은 사연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항상 사연을 보내고 싶었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서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40살인 아들 녀석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개혼입니다. 결혼을 시작하는 네, 개혼이에요. 10월 17일로 결혼 날짜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의 뱃속에 이쁜 손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사가 두 배로 겹쳤습니다.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광님, 이런 이야기는 러브레터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 겹경사예요. 와우,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축하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37 따님 결혼한다고 사연 소개해드렸는데 조한광님 자제분도 결혼 축하드려요. 10월이라고 그랬는데 아이, 좋을 때네요. 선물로 활 전복 쭉 드릴게요. 백인숙님, 김수철의 왜 모르시나 노래 청해 주셨죠. 그리고 신재만님,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 청해 주셨어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두 곡.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해바라기의 어서 말을 해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BS1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답게 이번 주 내내 차량 이동이 많았는데요. 특히 오늘은 휴가를 떠나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휴가 기간 중 정체가 최대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정체 모두 44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부근, 다시 동홍천에서 홍천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더 가서도 내촌 부근과 또 양양분기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부근, 다시 덕평휴게소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 강원권에 진입해서도 만종분기점에서 원주 사이와 새말 부근, 다시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일대와 또 면원에서 봉평터널까지 모두 4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이번에는 사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주현미의 Love Letter 토요일 2부 첫 곡은 둘 다섯의 일기였습니다. Love Letter 토요일 2부에서는요 노래 따라 히로애락에서 우리 Love Letter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Love Letter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에 따라 희로애락.

우리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라.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무주 천마 하루 맑음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정찬화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대프리카에서 살아남으려 안간 힘쓰고 버티다가 드디어 8월 1일부터 휴가를 떠납니다. 신랑이랑 휴가 기간 동안 쉬면서 갈치 낚시할 생각에 더운 7월 동안 기름솥 앞에서 도넛 열심히 튀겼네요.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르지만 둘 다 열심히 하려고요. 낚시가는 삼포 앞바다로 빨리 가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강은철의 삼포로 가는 길 들려주세요. 정찬화님, 그래요. 오늘 드디어 기다렸던 여름 휴가 삼포로 떠나시는군요. 삼포에서 갈치 낚시를 할 수 있나 봐요.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도넛 튀기고 장사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으니까 이번 여름 휴가 제대로 쉬시면서 은빛 갈치도 많이 잡으세요. 김영흥님도 사연 주셨는데요. 친구를 만나 추어탕 한 그릇씩 먹으며 더위 걱정을 하다가 예전 대학 시절 우리들의 추억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땐 기타 하나 울러매고 계곡으로 놀러 다니느라 바빴고 더위 같은 것은 걱정도 안 했던 청춘이었는데 이제는 더워서 꼼짝도 못하는 68세가 되었네요. 청춘 시절의 여름을 떠올리며 징검다리의 여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게요. 예전에도 분명히 여름은 무더웠을 텐데 그땐 그죠. 뭐 더운 것보다 여기저기 여름에 놀러 다니느라 더 바빴던 청춘이었죠. 민박집 잡아서 친구들과 산으로 바다로 떠나고요. 바닷가에서 기타 치면서 놀고 그리운 여름날의 추억들입니다. 김현수님은요. 부모님 모시고 동해바다로 떠납니다. 저희의 올 여름 휴가 목적지는 속초입니다. 아, 저희는 서울에서 출발하고 대전에 사는 여동생네도 출발하고 단양에 사는 남동생네도 속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여름휴가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으니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싱싱한 회도 먹고 설악산도 구경하고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알찬 휴가 보내고 오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속초로 떠난다고 하시면서 송창식의 고래사냥 신청하셨는데요. 속초 너무 좋죠. 그쵸? 바다도 있고 설악산도 있고요. 거기다 형제 자매들도 다 모이고 부모님께서 아유 얼마나 설레실까요. 가족들과 멋진 여름휴가 잘 보내고 오시고요. 저도 신청하신 노래들 즐겁게 들려드릴게요.

토요일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이번엔 윤성한님 사연 만나볼게요. 5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기적과 다름없는 인생의 은인을 만났습니다. 지난 봄 얼굴이 명암인 그녀의 화사한 모습을 보자마자 사랑에 취했습니다. 저는 무명 작가인데 한평생을 그녀만 바라보며 그녀와의 러브스토리를 집필하여 그녀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 책임지는 멋진 남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 주현미님의 히트곡 신사동 그 사람이 차 안에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윤성아님 사연 주셨는데 지금 사랑에 푹 빠져 계신 거네요. 이 사랑에 취했다는 표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작가님이시라고 역시 이게 표현이 아주 아유 남달라요. 이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면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박주애님은요. 저는 유씨성이랑 뭔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나 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씨예요. 오? 저의 절친도 유정선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요.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유재석이고요. 유씨성을 가진 남자랑 결혼해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새 아들 이름도 유명준, 유민준, 유상준입니다. 남편 유상철 빼고는 저는 유씨들을 정말 사랑해요. 아, 근데 왜 빼요? 아니 이런 사연과 함께 김지혜의 노래 미스터 유 신청하셨어요. 와우 박주혜님. 아니 남편분 유상철님 섭섭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도 남편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니까요. 남편분도 이쁘게 봐주세요. 김경아님은요. 순창에서 국화를 키우며 일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요즘은 반장님, 이모들, 그리고 저와 동갑인 친구와 함께 하트 모양을 비롯한 여러 모양의 국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키운 국화는 10월 장류축제에서 많은 분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오, 그날까지 모두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일해서 예쁜 꽃을 활짝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국화를 키우고 있는 우리 반장님, 이모들 그리고 친구에게 화이팅 한마디 꼭 전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10월에 열리는 순창 장류축제까지 힘내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이찬원의 힘을 내세요. 들려주세요. 아하 그래요. 10월에 그쵸? 열리는 순창의 장류축제 준비하면서 이쁜 국화꽃을 가꾸고 계시네요. 아 이렇게 정성껏 키운 국화들 얼마나 고울까요? 10월 축제에 하트 모양 국화꽃을 만든다 그랬는데 그 배경으로 사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겠어요. 많은 분들이 순창을 찾으셔서 김경아님과 동료분들이 가꾼 국화들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아님, 반장님, 이모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조재황님은요.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해서 며칠 무리했더니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모든 무리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딸내미가 사준 안마 의자에 온몸을 맡기고 뭉친 근육 풀어주며 러브레터 듣고 있습니다. 현철의 고장난 벽시계 신청합니다.
무리하셨군요, 조재황님. 이 근력 운동이 필요하긴 한데요. 너무 갑자기 무리하면 어쩔 수 없이 근육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근력 운동 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해주고 또 끝난 다음에도 잘 풀어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다음엔 꼭 예비 스트레칭 잊지 말고 하셔야 해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신청곡들 신나게 들려드릴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임선국님 사연입니다. 러브레터에서 저는 오래된 옛 노래를 알려주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제 나이는 59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들도 다시 들을 수 있고 특히 옛날 가수분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이 큽니다. 특히 현인 씨는 신라의 달밤밖에 몰랐는데 어쩌면 그렇게 좋은 노래들을 많이 부르신 건지 들을 때마다 감탄하게 됩니다. 제가 러브레터를 통해서 좋아하게 된 현인 씨의 꿈이여 다시 한번 오니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59, 50대의 끝자락입니다. 임선국님 그러시군요. 저희 코너 중에서 오래돼서 더 좋은 이 시간을 이렇게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옛 노래 소개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임선국님 같은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제 마음을 딱 알아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선배님들의 보석 같은 노래들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권미영님은요, 충남 태안으로 휴가 왔어요. 오는 길에 남편과 싸웠는데 그래도 탁 트인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으니 속이 풀리네요. 애들은 이제야 조식 먹으러 갔고요. 저랑 남편은 일찌감치 호텔 조식 먹고 바닷가 걷고 있네요. 걷고 왔네요. 오,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 들려주세요. 남편, 우리 이제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 아이고, 맞아요. 뭐 서로 다툴 때도 있지만 또 아름다운 풍경 바라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화난 것도 금방금방 풀리죠. 휴가 기간 동안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서 힐링타임 갖고 오세요. 강화순님도 사연 주셨어요. 엄마랑 옥수수 다듬으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어요. 시골에서 지인이 옥수수를 너무 많이 보내줘서 옥수수 다듬어 쪄낸 다음

엄마 다니시는 주민센터 친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친구들한테 줄 거라고 아주 신나서 옥수수 껍질 까고 계시네요. 엄마가 가수 패티김 씨를 좋아하는데 패티김에 못 잊어 신청합니다. 옥수수 까는 거, 네, 이거 만만한 일 아니죠. 껍질도 한가득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맛있는 옥수수 쪄서 어머님 친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아휴, 저도 옥수수 먹고 싶네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다 같이 들어볼게요.

0: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8월 1일 8월의 첫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시고요. 오늘 들려드릴 마지막 노래는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우리 러브레터에서 반갑게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름 휴가 행렬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휴가 차량 증가세가 주말을 맞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정체가 최대를 보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울주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이후로는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사이와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부근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면 정체도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다시 오산에서 남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후 망양휴게소에서 천안호도휴게소 사이와 옥산휴게소에서 청주분기점 부근 다시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사이로 정체가 심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일대와 더 가서는 광주휴게소에서 대신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지정 2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3514님이 주셨습니다. 쥐팍, 나이 먹으면 체력 싸움, 뚜껑 싸움, 피부 싸움이래요. 전 이미 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날은 덥고 기력도 없는데 뭘 이렇게 싸웁니까?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눈 감아주시고요. 얼굴 참 좋네. 칭찬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이 초조할 땐 잘 먹고 잘 씻고 나를 더 아껴주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에이치오티의 노래입니다. 캔디.

0: 자, 8월 1일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이 벌써 시작이네요. 예. 어떻게 좀 잘 견디고 계시는데요. 8월 한 달만 잘 견디시면은 또 여름이 지나갑니다. 이제 입추가 있어요. 8월 7일에 입추. 예. 입추가 되면 좀 더위가 가실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예,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아무튼 벌써 입추가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볼륨을 조금 더 높여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중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빠짐없이 모아놨다가 소개하고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내 사연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고 선물 5종 세트도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잠깐.

0: 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쇼리 실라

김치 성님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이가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네요. 영어 학원을 바꿔야 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문장 몇 개 외워서 돌려막기 하는 거고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Make yourself at home. Time is medicine. Yeah. Telephone can't take. Make your smile. 내 걸 다 외웠냐 이렇게. 예. 영어가 안 되면 명수스쿨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몇 개 더 있어요. Hang in there. Hang in there. 예. Take it easy. Take it easy. 예. Can you speak English? 뭐 많이 있어요. 저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웃으시면서 볼륨만 조금 높여주세요. 4335님이 주셨습니다. 라디오쇼 새싹 청취자입니다. 얼마 전에 삼겹살집에서 명수 오빠를 봤어요. 인사할까 하다가 그럼 제 저녁값까지 내주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저 잘했죠? 인사하셔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계산은 제 것도 잘 안 해요. 제 거를 그쪽에 해주실 거면 인사하세요. 앞으로 하시겠죠? 옛날에는 제가 밥 먹으면 계산해 주시는 분도 꽤 계셨어요. 저 젊었을 때는. 지금은 제가 계산해 줘야 돼요. 예. 안, 그래서 더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창경님 주셨습니다. 자격증 시험 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명수 형님의 힘찬 목소리 들으니 합격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시험을 치고 들어갔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합격이 뭡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제 목소리를 듣고 힘을 냈어야죠. 그죠? 아무튼 느낌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예, 합격의 기쁜 소식 같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3588님 결혼 못한 40대 솔로 남자입니다. 엄마랑 너무 친해서 매일 통화를 하는데 이런 저 마마보일까요? 아이고 그래도 저 엄마랑 보통 아들들은 엄마하고 길게 통화를 안 해요. 예,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자꾸 엄마가 뭐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아, 그래도 이렇게 저 짧게라도 매일매일이라도 이렇게 통화하는 것은 엄마한테는 좋은 즐거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좋습니다. 이동욱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희 초딩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다의 왕자를 불러요. 근데 이 노래 부른 사람 알아? 물어보면 모른대요. 답답하다 정말. 아니 진짜로 노래방에 바다의 왕자 순위가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진짜 예,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압도적으로 1등이면 저한테 뭔가 떨어질 줄 알잖아요. 가창력이 떨어지는데 한번 부르면 1원 떨어지나 1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흥겹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데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로 저 공연 가서 바다의 왕자 부르면 아이부터 어른 다 따라 부르니까 나 기분이 좋더라니까요. 4835님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고쳐서 좋은 사람 좋은 남자 만들겠다며 고집부리다가 차였습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돈 빌려줬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났더라고요. 여러분 나쁜 남자는 절대 못 고칩니다. 아, 저도 뭐 이렇게 저 56년 살아왔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그 인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헤어지세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자, 미세의 노래입니다. 남자 없이 잘 살아.

전시훈님이 주셨습니다. 어제 헬스하다가 기구에 눈 부딪혀서 멍들었어요. 안대하고 다닐까요? 선글라스 쓰고 다닐까요? 선글라스 끼고 나니 안대하면 좀 잘 안 보이고 좀 이상해요. 안대하면 눈 티가 너무 나잖아. 어, 제 눈 뭐 이상했나 보다. 뭐 다쳤나 보다. 뭐 눈병 걸린다 보다 하니까 선글라스로 예, 커버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님이 주셨습니다. 고2 아들한테 주말인데 여행 갈래 물으니 새침하게 저 일정 있어요. 두 분이서 다녀오세요 이러네요. 무슨 일정인지 너무 궁금한데 물어봐도 될까요? 뭐 어차피 안 가기로 한 거면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뭔 일 있는데 아니면 뭐 어디 가면 내가 뭐 용돈이라 좀 줄까 뭐 그렇게 먼저 밑밥을 깔고 던지셔야지 그냥 물어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돈 필요하면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959님이 주셨습니다. 이색 데이트로 경마장 가는 중입니다. 예, 애들 다 키워놓으니 여유가 생겨서 주말마다 남편이랑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어요. 라디오쇼 들으면서 가니까 더 신나요. 명수씨 승승장구하세요. 56세인데 얼마나 더 승승장구해야 돼요? 예, 승승장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년 하면 호상 아니에요? 호상? 그죠? 이 정도도 많이 한 거지.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예.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드리고. 0879님. 초딩 딸 데리고 여름 휴가로 속초 갑니다. 예. 명수님이 방송에서 맛있게 먹었던 속초 오징어 순대 맛집 꼭 가보려고요. 근데 명수님은 여름 휴가 안 가시나요? 저는 마침 저 8월 중순에 해외 촬영이 있어서

그냥 일하러 가는 겸 휴가 겸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따로 휴가를 가진 않습니다. 자, 6709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잘한 일, 공복에 30분 조깅한 거, 아침밥 챙겨 먹은 거, 깔끔하게 분리수거 끝낸 거, 경비 아저씨에게 밝게 인사한 거, 그리고 라디오 쇼 들은 거. 라디오 쇼 들은 게 제일 잘했다. 예,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일기예보의 노래 시작하셨죠? 좋아, 좋아.

수선화님이 주셨습니다. 전국노래자랑 예심 나가는데 벌써 세 번이나 떨어져서 이번엔 꼭 통과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응원하러 온다는데 떨어지면 망신 망신. 집학 합격 꿀팁 없을까요? 남들하고 똑같으면 떨어집니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예, 그 아마추어들이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눈에 띄고 특이해야 뽑아줍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노래도 그냥 잘하면 안 되고 뭔가 독특하게 잘해야 됩니다. 예, 눈에 띄어야 돼요. 예, 연예인은 무조건 눈에 띄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인기상이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꼭 눈에 띄어야 된다.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예준님 주셨습니다. 여자친구랑 에어로빅 등록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네요. 세상에 숨은 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맨 뒷줄 신세지만 언젠간 앞자리로 갈 수 있겠죠. 예,

개근상 받으세요, 개근상. 예. 매일매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이깁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한 사람이 이깁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숙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서로 인사하면서 합시다. 그 뒤로 이웃주민들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다들 환하게 인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예, 내가 남 기분 좋게 해주면 또 나한테도 기분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항상 그런 인사하고 많이 웃고 그렇게 행복 바이러스를 계속 전파하면 결국은 그게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더 밝아지는 거죠. 제가 더 많이 웃겨드릴게요. 5849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딸이 남자친구 소개시켜준대요. 오후 5시에 온다고 해서 아내랑 지금 집 청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아, 저는 진짜 이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오길 바라고요. 만나더라도 몰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얘기조차, 왜냐면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할 일이 많고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알아서 몰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분 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예. 서미월님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급방문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장식해놓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직도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놀라서 얼른 치웠습니다. 근데 다들 이러고 살지 않나요? 예,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아이, 그래도 저, 아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제 3월 1일 이후로 좀 치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게 좀, 그, 한 5월달에 갔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있으면, 아우, 진짜 게을렀다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솔직히. 있으면서 자리도 차지하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예, 다가올 크리스마스,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신청하셨죠? VOS의 노래입니다. 큰일이다.

0: 사랑한 다이소.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프레스.
3: 공간 코디는 코디너.
4: 공간 만들기 코디너.
5: 코디너.
4: 공간 연출도 코디너.
5: 코디너.
4: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3: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4: 코디너.
6: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9: 자, 8월 1일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 세훈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볼륨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더 높여주세요. 0614님이 주셨습니다. 60대 애청자입니다. 30여 년 전 개그하실 때부터 박명수 씨 왕팬입니다. 박명수 씨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박명수 씨는 나의 비타민. 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 계시네요. 예. 아, 나는 박명수 씨는 나의 도파민. 예, 이렇게 좀, 좀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 비타민 1, 비타민 2, 비타민 C 이렇게 Z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아, 많이 좀 저를 비타민으로 생각해 주세요. 김명철님이 주셨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방구석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영화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집학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세요. 아, 제가 요새 아, 재밌게 보는 게 아, 김부장. 권용팔님,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무려 3수 만에 재취업 성공해서 다음 주에 첫 출근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아, 진짜 저 대단하십니다. 3수 만에 재취업 성공.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예, 그 출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수진님 주셨습니다. 여기는 구로동에 위치한 분식집입니다. 예, 여름이나 각종 재료들 보관할 때, 조리할 때, 탈라지 않게 더 신경 쓰고 더 들여다 보느라 바쁘네요. 항상 라디오쇼 크게 틀어놓고 일하는데 덕분에 스트레스 풀려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어디 가면 라디오 얘기해 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이상하게.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아무튼 저희 방송 듣고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볼게요. 자, 1904님, 좋아하는 여직원이랑 뼈다귀 해장국 먹으러 왔는데 태어나서 뼈다귀를 그렇게 이쁘게 발라먹는 여자는 처음 봤습니다. 심쿵했어요. 아니, 뼈다귀를 어떻게 발라먹길래 이뻐? 그죠? 예, 그냥 그분이 예쁘니까 뼈다귀도 이뻐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뼈다귀가 너무 예쁜 뼈다귀 아니야? 예? 그런가? 어떻게 된 거야? 아무튼 사람의 마음에 드니까 뭘 해도 이쁜 거죠. 그죠? 예. 아무튼 저 심쿵했는데 좋은 관계로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우의 노래예요. 여전히 아름다운지.

568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딸이 해물파전 먹고 싶다고 해서 실컷 만들어줬더니 오징어 새우 홍합만 쏙쏙 빼먹길래 잔소리했거든요.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방에서 안 나와요. 그래 그 힘들게 저게 해물파전 해줬는데 오징어 새우 홍합만 쏙쏙 빼먹으면 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네. 예. 그렇다고 뭐 또 힘들게 엄마가 더운데 그거 해줬는데 또 방에 훅 들어가니 아이 그좀 안 돼. 엄마 생각해서 빨리 나와. 빨리 나와서 나머지 먹어. 백종규님 주셨습니다. 11살 아들이랑 놀아줘야 하는데 주말 특근 나와 있어요. 요즘 우리 아들 오목에 푹 빠져 있거든요.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들이랑 오목 두고 싶네요. 이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오목 예전에 오목 바둑 뭐 저도 많이 해봤죠. 예. 재미는 있는데 예, 재미는 있는데 좀 뭐랄까 이게 어렵잖아요. 특히 오목이야 장난도 아닌데 바둑은 이게 뭐 진짜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 신기사님 이번에 저 이겼잖아요. 예. 아 진짜 자랑스러워 진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이 AI 이겼다는 건 진짜 뜨거운 박수 보내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조아금님 초등학교 3학년 손자가 공부하는 게 힘든지 운동하고 싶다는데 축구를 시킬까요? 야구를 시킬까요? 솔직히 운동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좀 편한데 그죠? 근데 이제 공부라는 게 이게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긴 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저녁에 공부가 나랑 안 맞으면 빨리 도는 것도 좋아. 근데 너무 늦게 돌면 안 돼. 고3 때 축구를 하겠다 이건 아니고 조금 그 나이가 좀 어릴수록 좋죠. 예, 그래서 이게 내 길이 아니면 공부가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는. 근데 최선을 다해봐야 돼. 일단 안 맞으면은 뭐 연예인이 되든 스포츠 선수가 되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되겠죠. 이완성님이 주셨습니다. 어제 대표님이 부르셔서 갔다가 말로만 듣던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외식 업종인데요. 한 달에 한 명씩 뽑아서 금일봉을 주시거든요. 이번엔 제가 솔선수범상을 받았습니다. 제 노고를 알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대표님 사랑합니다. 예, 저도 진짜 금일봉 받고 싶네요. 예, 10주년 됐고 11주년 됐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KBS에서 없어요. 예, 많이 좀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예, 문 열릴 때마다 계속 쳐다봤는데 10주년 되는 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점 KBS 수뇌부들은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뇌부들에게 노래 한 곡 띄우겠습니다. 데이식스의 노래입니다. 해피.

0: 어, 웃음소리는 좀 김구라 시장도 비슷하네요. 거의 김구라 씨예요 지금. 예. 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재미난 분이시네. 자, 대한민국의 네. 대기록을 탄생시킨 나오셨는데요. 자, 50개, 51개 지금 치셨는데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소감이요?
1: 네, 정말 힘듭니다. 마음을 비우고 뭐 홈런을 하니까는 뭐 코스도 같이 함께 보이고 뭐 저희가 뭐 50개, 51개 쓸 때마다 뭐 공도 수박처럼 보이고 뭐 감독님 수술을 뭐 많이 성원해 주시니까는 거의 많이 성원 받고 있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예. 제가요.
2: 자, 누구를 따라하신 거? 아주 비슷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1번 이정우, 2번 박찬호, 3번 이승엽, 4번 박지성. 예. 자, 이정우, 박찬호, 이승엽, 박지성 중에서 골라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릴게요. 에이핑크의 노래입니다. 미스터 츄.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착.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착.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정기적이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 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의 퀴즈 정답은 3번.
2: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1: 예, 이승엽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은요, 라디오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8월 첫날 오늘 끝곡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릅니다. Side to Side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on the run pop. 처럼 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 이동 차량이 늘면서 도로 상황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늘기 시작한 정체는 이제 조금 줄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출발하신다면 요금소 기준으로 남양주에서 양양까지는 3시간 40분,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북창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으로 서상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부근 사고 역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계양 부근 6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 2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복정나들목부터 지나는 데만 30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하면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걸 가리키는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식으로 줄이면 케바케. 이 말은 변종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르면 사바사. 강아지마다 다르면 개바개. 근데 살면 살수록 이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말로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입을 모아서 정답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나한테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의 답이 오늘은 아닐 수도 있고요.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나도 계속 변하니까요. 케바케, 이 사바사 정신,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는 성숙한 태도입니다만 한편으로는 허한 느낌도 듭니다. 절대적인 답이 있다는 기대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맨땅에 헤딩해서 새로운 케이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이달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지 모릅니다만 각자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즐겁게 채워보죠.

8월의 첫날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은 신나는 라틴 비트에 아주 흥겨워지는 곡이죠. KBS 콩 주제가 콩가 마이애미 사운드 머신의 노래였습니다. 쿠박의 미국인이죠. 글로리아 스테판의 존재감이 완전히 돋보이는 밴드입니다. 콩가는 이 손바닥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쿠바 전통 드럼이고요. 그 음악에 맞춰 추는 라틴 춤 이름이기도 합니다. 모두 모여봐 콩가 리듬에 맞춰 춤춰 열기를 느끼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최윤경 씨가 쉬는 날 더 일찍 일어나는 아들이 오늘은 웬일로 지금까지도 자네요. 일어나면 시끄러우니까 저의 편안함을 위해 좀 냅둬야겠습니다. 아마 지금 방학 맞은 학생 같은데요. 뭐 이 집 저 집 대부분 아이들이 다 비슷하죠. 오삼이오님, 백디 저 일요일에 발리 가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서핑인데요. 서핑 배우러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어깨가 아파오는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오.

0: 오, 최고의 서퍼가 나오시겠네요. 멋지십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오늘 8월의 첫날 출발이 어떠셨어요? 여전히 덥긴 하지만 갈수록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이 뜨거운 계절을 또 시작해보죠. 아마 이번 달 8월의 끝에는 가을도 보일 겁니다.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9: 유동 골뱅이,
8: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멤버 전원이 여성이었죠. 락밴드 고고스의 리드 보컬이었던 벨린다 카일라일의 솔로곡입니다. Heaven is a place on earth. 천국은 먼 곳이 아니고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있는 바로 이 땅 위에 있어요.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곧 천국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 듣고 왔고요. 그 전 노래는 미국의 최장수 전설의 밴드죠. 시카고의 피터 세트라와 미국의 CCM계 여왕이죠. 팝스타로도 성공한 에이미 그랜트가 함께 노래한 대표 듀엣곡이죠. 80년대. 지금 우린 헤어지지만 다음에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람이 꼭 너였으면 좋겠어 라는 사랑 노래입니다. 7408님이 백디 후진하는 매미 보셨어요? 자그마한 아가 매미인데 나무 아래로 내려가네요. 나왔다가 너무 더워서 후진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중인가 봐요. 용량이 커서 동영상을 보낼 수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군요. 재밌는 구경하셨네요. 0853님 백디 고기 사러 온 손님이 고기 색깔이 신선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선글라스 벗고 보시라고 했죠. 선글라스 낀 걸 잊으셨나 봐요. 황당 하셨나. 그렇죠. 몸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8월 1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주말. 이선화 씨가 신청하신 곡 배달합니다. 오늘 당직스러워서 점심 먹고 듣고 있어요. 언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 Am No Good 들려주세요 하셨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주 독보적인 목소리죠. 매력적인 음색입니다. 영국의 레전드 에이미 와인하우스. 내가 문제 많고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거 너도 알잖아. 자조적인 자기 고백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점식 씨가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더요. 더피의 노래 Mercy 준비합니다. 뭐 제2의 에이미 와인하우스라고 불린 웨일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사랑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제발 날 좀 놔줘요. 나 좀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요. 그렇게 노래합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 Am No Good. 더피의 Mercy.

아주 개성 강한 가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더피의 Mercy,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두 곡 듣고 왔어요. 주말이면은 드라마 한 시즌을 통째로 몰아서 보는 분들 많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을 정주행합니다.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어서 전하고 있는 코너죠. 토요일과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신 아빠를 뵙고 돌아오면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시골 버스 풍경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큰 노선 버스는 사라지고 대신 도시의 마을버스처럼 작고 아담한 버스가 다녀요. 승객은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세요. 하지만 자가운전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맙고 든든한 발이죠.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서고 칙 소리를 내면서 문이 열리자 할머니 한 분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차에 오르십니다. 기사님은 아는 사람처럼 아유 천천히 오세요, 버스 안 도망가요 하면서 웃으면서 맞고요. 조금 더 가다가 이번에는 큰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타셨어요. 기사님이 또 말을 겁니다. 아유 어르신, 오늘은 또 뭘 갖고 가신대요? 어 이거 상추하고 부추 자두, 어 딸내미가 시내 살자니요, 걔 갖다 주고 또 다른 볼 일도 있고. 그러자 기사님이 잔소리를 하세요. 아이고 그런 건 사 먹으라고 하시오, 월만에 한다고 그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엄니만 고생시키네. 아니요 사서 먹는 거하고 내가 키운 거하고 간남, 어차피 다른 분들도 있으니까 가는 거요. 할머니 말씀에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역시 아빠가 수확한 갓으로 갓김치를 담가 먹거든요. 다음 정류장에선 또 할머니 한 분이 열무 한 보따리를 버스에 휙 던지시고는 천천히 올라타십니다. 기사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터뷰를 시작하죠. 아이고 열무 팔러 가시나 봐요. 아유 그거 얼마나 남는다고 이구지구 오셔요. 그리고는 기사님의 일장 연설이 이어집니다. 아유 어르신들, 아 자식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는디 너무 퍼주지 마시오. 특히 그 땅 팔아서 자식 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저짝 동네 그 편시부자 있잖이요, 아 버스 몇 정거장 안짝이 다 그 집 땅이었는데 그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땅 팔아서 주었더니 아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비친다냐니요. 할머니들이 듣거나 말거나 기사님 말씀은 읍내에 들어설 때까지 끝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식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버스가 읍내 터미널에 도착하고 손님들이 하나 둘 내리자 기사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기사님의 얼굴이 환해지세요.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크든지 아유 우리 막둥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다 했네.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아 그나저나 방학인데 왜 안 내려오냐? 김치는 아직 있고? 아 그래 그래요, 돈은 안 떨어졌고? 또 뭐 보내줄까? 어 필요한 거 있으면 싹 다 말해. 기사님도 자기 자식 앞에서는 결국 마음 약한 아버지더라고요. 저도 자식한테 너무 퍼주지 마세요, 그 말씀은 버스 안에 두고 웃으면서 내렸습니다.

오늘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듣고 왔어요. 오늘 사연 주신 강창훈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애덤 램버트가 노래한 For Your Entertainment였어요. 애덤 램버트는 그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이죠. 그 전설의 영국 밴드 퀸하고 협업 중입니다. 퀸이 투어하거나 공연할 때 보컬로 쓰고 있죠. For Your Entertainment는요. 내가 너 제대로 즐겁게 해줄게 딱 기다려 그런 노래입니다. 이 애덤 램버트를 멀리서 봤는데요. 한국 공연 왔을 때 퀸하고요. 글쎄요. 프레디 머큐리 빈자리가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이 시골 버스 안의 풍경이 정겹게 그려져서 DJ 천이도 같이 버스 탄 기분이었습니다. 이 투머치 토커 기사님도 아주 따뜻한 분이시네요. 자식한테 퍼주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셔도 네, 본인도 다 퍼주고 있으면서 그죠? 사연 주신 강창훈 씨한테 선물 드립니다.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든지 좋아요. 신청곡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없으시면 저희가 잘 골라서 붙여볼게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코너예요.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박봉룡 씨가 실버 컨벤션의 Fly Robin Fly를 청하셨죠. 독일 디스코 그룹입니다. 실버 컨벤션. 가사가요. 단어가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Fly, Robin, Up to the Sky 이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미국의 빌보드 100의 싱글 차트에서 당당히 1위까지 가죠. 이어서 많군요. 신청하신 분이 67103572854033839님이 신청하신 Village People YMCA예요. 1970년대 후반 디스코 음악의 아이콘이죠. 그 당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죠. YMCA. 젊은이요 YMCA에 와서 놀아요. 젊은이들이 즐길 거리가 여기 싹 다 있습니다. Silver Convention, Fly, Robin, Fly, Village People, YMCA.

0: And Fly Robin Fly, Village People, YMCAA 이어진 곤잘레스의 Haven't Stopped Dancing Yet이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영국의 밴드죠. 네, 곤잘레스. 어깨가 들썩이는 곡이에요. 너하고 첫 데이트를 한 그날부터 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춤추고 있어. 아주 신나고 사랑도 춤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인백천의 백뮤직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죠.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렉스 비드 렉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8월 1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잠시 후 2부는 비빔밥 코너입니다. 자, 1부 끝곡은 마이클 프랭스의 노래 안토니오 송 1부 끝곡입니다. I'll be coming back.

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부터 이어진 휴가 차량들로 주요 도로 곳곳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막히지 않던 곳들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고성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감곡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또 이천에서 여주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강원권에 진입해서도 문막휴게소에서 만종분기점 사이와 원주에서 새말 부근, 다시 삽교 졸음쉼터에서 봉평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사이 둔내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4: 스치듯 지나가지 말고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세요. 위트 있는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들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소문 내줄래요? 혼자만 아는 건 너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8월 1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출발합니다. 밴드 이름이 하와이스러워요. Sea Wind. 그러니까 바닷바람이라는 얘기죠. The Two of Us라는 노래로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역시 하와이 출신 밴드예요. Sea Wind. 제주와 펑크를 넘나든 전설의 키보디스트이고 프로듀서인 조지 듀크가 프로듀싱을 했네요. The Two of Us.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서로한테 우리 둘이면 충분해 하면서 확신에 찬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FM 106.1MHz로 인백션의 백뮤직 만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는요. 전 세계 어디서나 KBS 콩 앱으로도 만나고 있고요.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는 지정 메뉴가 있어요. 비빔밥입니다. 갈 곳 잃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비빔밥으로 배달됩니다. 살찔 걱정 전혀 없는 음악 비빔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죠.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여러 선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6: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도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따!

0: 좋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따로 담으면 그냥 반찬, 한 그릇에 담으면 비빔밥이죠. 따로 온 신청곡도 모아서 들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평일에 틀듯 말듯 하다가 아쉽게 보관함으로 옮겨진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 노래들을 꺼내왔습니다. 순서 기다리는 노래들이 줄 서 있는데요. 오늘 최대한 모아서 한 그릇에 배달합니다. 먼저 9763님, 지난 겨울에 뜨거운 여름 생각하며 듣겠다고 신청했었는데 이제 찐으로 들을 때가 왔네요 하셨어요. 테리 잭스의 Seasons in the Sun 청하셨군요. 당연히 여름이 연상되는 제목인데

네, 이 노래에서는 계절하고 약간 다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 그 눈부셨던 시간을 Seasons in the Su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형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즐거웠고 행복했고 태양 아래 찬란한 계절들을 함께했어요. 원곡은 벨기에의 전설적인 샹송 가수 자크 브루엘이 부른 샹송인데요. 원곡 제목이 르 모히봉이라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순아 씨는 늦었지만 새로 오신 PD님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또 마마센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청하셨죠. 이 Seasons in the Sun이 찬란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라면 이 노래는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따뜻한 곳을 찾는 노래예요. 추운 겨울에 미국 뉴욕에서 따뜻하고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며 쓴 곡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아름다운 하모니에 담았죠. 이어지는 곡은 김영우 씨가 신청하신 곡 Simon & Garfunkel의 Mrs. Robinson입니다. 이 Mrs. Robinson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그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영화 졸업이죠. 이 곡이 원래 폴 사이먼이 노래를 만들다가 방치한 미완성곡이었대요. 근데 그 영화 졸업의 감독이 영화 쓸 곡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요. 감독이 계속 채근하는 거죠. 아 뭐라도 좀 내놔 하면서 닥달하니까, 사실 쓰다만 곡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영부인 루즈벨트 여사에 대한 노래라 이 영화랑은 안 맞아 하니까, 아 무슨 노래인데 하니까 멜로디를 들려주게 되죠. 근데 감독이 들어보고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야 그 로빈슨으로 이름만 바꿔서 쓰면 되겠네, 그래서 채택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 곡이어 듣죠. 테리 잭스 Seasons in the Sun, The Mamas and Papas, California Dreamin', Simon & Garfunkel, Mrs. Robinson.

가수하고 노래 제목 네 말씀드릴 테니까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Simon & Garfunkel, Mrs. Robinson, The Mamas and the Papas의 California Dreamin', Terry Jacks, Seasons in the Sun 세 곡이었어요. 토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2부 비빔밥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선곡표 문턱을 넘지 못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신청곡 비빔밥입니다. 9940님 주말농장 2년차예요. 이곳에 오면 느림과 기다림 천천히를 자연에서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스윗박스에 Life is cool 신청합니다 하셨죠. 스윗박스 독일 프로듀서가 주도한 프로젝트형 밴드죠. 보컬 멤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1990년대 말 또 2000년대 초반에 클래식과 팝을 접목한 스타일로 사랑받았어요. 이 Life is cool은요 파헬벨의 캐논 D장조 위에 경쾌한 팝비트를 더한 거예요. 파헬벨은 독일 그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고 오르간 연주자죠. 불평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봐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꽤 멋지고 괜찮아요. 긍정 에너지를 팍팍 전해주는 인생 응원가죠. 이어서 이은혜 씨 신청곡이에요. 미국의 보이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둘째죠. 조 조나스를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예요. DNCE의 Good Day예요. DNCE 영어 단어 DANCE 그러니까 댄스에서 철자 A를 뺀 겁니다. 이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즐겁게 즐기면서 살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 멤버가 있어요. 기타리스트가 한국 사람입니다. 교포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여성 기타리스트 이진주 씨가 멤버로 있어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든 술 먹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든 남들이 뭘 하든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우울할 틈을 절대 안 주는 에너지송입니다. 그리고 이다영 씨가 리틀믹스의 블랙 매직 신청해요 하셨죠. 리틀믹스는 오디션 프로죠. 엑스팩터 UK 시즌 8의 우승자들로 구성된 영국 걸그룹입니다. 멤버들이 모두 메인 보컬급 가창력을 가진 실력자들이에요. 블랙 매직. 야 남자들이 다 너 좋다고 매달리던데 비법이 대체 뭐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블랙 매직이에요. 상대가 널 좋아하게 만드는 흑마법은? 그랬더니 바로 자신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자신감 갖기 참 어렵죠. 스윗박스 Life is cool DNCE의 Good Day Little

에너지 넘치는 노래 세 곡이었죠. 리틀믹스의 Black Magic, DNCE의 Good Day, Sweetbox, Life is Cool 세 곡이었습니다. 8월의 첫날 토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비빔밥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씨가 백빈 형 커피 땡기실 것 같아서 밥 딜란 노래 One More Cup of Coffee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미국의 전설의 포크 싱어송라이터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밥 딜런. 밥 딜런 노래 중에서 분위기가 아주 특히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노래죠. 이 30대 시절에 프랑스에서 집시들의 축제에 갔다가 영감을 받았대요. 가사에 서사가 있는데요. 신비로운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우연한 기회에 어떤 어둠의 가문에 발을 디딘 남자가 있는데요. 아버지는 무서운 칼잡이, 엄마는 점술가, 묘한 집안이죠. 거기서 매력적인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아, 남자가 아,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는데, 떠날 준비를 하면서 커피 한 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잔만 더 이러면서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여자 목소리는 컨트리의 여왕이죠. 에밀리 해리스입니다. 하모니 보컬로 함께했어요. 7624님이 저희는 천안에서 각 공예를 하는 회원들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될까요? 하셨네요. 조명호, 박기준, 한영준, 이기순, 김형숙, 한주영, 손문정, 김현태, 구자은, 이상길씨, 서각창작공예 연구원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를 청하셨어요. 이 곡은 권현만 씨 또 7571님도 신청하셨죠. 그 인트로의 기타 연주만으로 제목이 바로 떠오르는 노래죠. 또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강렬한 노랫말 가운데 하나를 남긴 곡입니다. 언제든 체크아웃 할 수 있지만 떠날 순 없어요. 호텔 캘리포니아 준비하고요. 한 곡 더요. 9433님 아이와 집에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집이 최고죠. 신나는 곡으로 더위를 타파할게요 하시면서 지난 7월 초에 하늘의 별이 된 영국 웨일스의 허스키 보이스 디바죠. 바니 타일러의 Holding Out for a Hero를 청하셨습니다. 진짜 남자 영웅 어딨어 하면서 영웅을 찾습니다. 이인데 영웅 조건이 까다롭죠. 스트롱 강하고 패스트 빠르고 그리고 막 싸움터를 누비고 와서도 쌩쌩해야 되고 확신도 있어야 되고 부름은 곧장 달려와야 된답니다. 어렵죠. 이 사람의 분당 심박수가 60회에서 100회 BPM 정도인데요. 이 노래 템포가 거의 140에서 1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질주할 때 그 심박수죠. 숨 찰 것 각오하고 같이 달려보죠. 자, Bob Dylan, One More Cup of Coffee, The Eagles, Hotel California, Bonnie Tyler, Holding Out for a Hero.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오늘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네요. 끝곡은 배미라 씨가 청하신 노래예요. 기타리스트이고 싱어송라이터 존 메이어의 음악 Your Body is a Wonderland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 일요일도요.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휴가 차량들로 평소 주말보다 고속도로가 많이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성남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안진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뒤로 북진천부터 5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군포에서 부곡 사이 밀리고요. 강원권에선 새마을에서 5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둔내 부근에서 봉평터널까지 긴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대관령 7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 부근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 14km 구간 막힙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최연우님께서요, 응디 건강검진 받고 와서 20시간 만에 맛있게 점심 먹고 빛나는 트로트 시작할 시간에 딱 맞춰서 라디오 틀었습니다. 50대 중반이 되니 검진 결과가 무섭네요. 잘 나오겠죠?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금식하고 오늘 건강검진하고 오셨군요. 그럼 뭐 점심이 꿀맛이죠. 맛있는 거 어떻게 드셨습니까? 검진 결과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괜찮으실 거예요. 응디가 기원하겠습니다. 검진 받고 오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내 건강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앞으로도 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운동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 좋은 음악도 챙겨 들으면 좋겠죠. 그건 은비트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트로트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나영의 9988-1234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와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건강검진 받고 와서 20시간 만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20시간이면 너무 배고플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딱 맞춰서 라디오 틀었대요. 우리가 또 건강 챙기려면 건강검진 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어야 되죠. 참 건강 챙기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바빠, 그렇죠? 김종진님께서, 저는 토요일 오후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함께 편하게 소파에 반쯤 기대서 빛내는 트로트 듣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건강해지는 길이죠. 스트레스가 확 풀리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참 몸에 좋은 거 해야지, 몸에 안 좋은 거 안 해야지 이런 거 막 해봤자 스트레스 안 받는 것만큼 건강 챙기는 게 없어요. 스트레스가 가장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어찌됐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 그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어떻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더라.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지 그런 거 잘 챙겨야 돼요. 박대준님께서, 저도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 긴장은 됐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빛나는 트로트 들으니까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검사 결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좀 나이가 들수록 아, 어디가 안 좋은 건 아니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그 대장 내시경하고 나면은 나오자마자 용종 몇 개 뗐어요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조직 검사 하나가 좀 이상해서 검사 결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은 막 그 몇 주가 엄청 신경 써요. 혹시나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용종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튼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풀어보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토요일 1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함께하고요.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이에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주말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시나요? 반지분들 참여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그럼 저는 잠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옵니다. 사랑해.

0: 아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0: 모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옷이 좋아 반짝이도 좋아 모든 걸 다 가진 라디오 넌 이미 은빛 가진 걸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불멍 가습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박현숙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던 친구 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친구 신랑이랑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머,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랬더니 급 정색하는 친구 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곤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더니 제가 집에 갈 때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저의 유년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셨고 오빠랑 남동생은 엄마를 닮아서 진한 쌍꺼풀이 있었는데 딸인 저만 유일하게 집안에서 쌍꺼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엄마가 통장을 털어서 제 쌍꺼풀을 만들어 주셨더랬지요. 쌍꺼풀이 만들어지기 전 엄마의 친구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저를 보시고는 아, 아빠를 닮았구나 하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날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친구 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통해 딸에게 용돈을 주고 왔네요. 저의 미안한 마음을 노래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모가 미안해. 이모도 어렸을 때 상처받은 적 있거든. 근데 그걸 이모가 똑같이 따라했네. 근데 알지? 너희 아빠도 미남이야. 다음에 만날 때는 이모가 조심할게. 아하, 아빠 닮았구나 라고 했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미남이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빠도 그렇게 미모가 빠지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아빠 닮은 게 싫을까? 쌍꺼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쌍꺼풀이 없나 봐요. 그죠? 저희 딸도 신랑 닮아가지고 눈에 쌍꺼풀이 없는데 저도 태어날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건 커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면서 이뻐질 거예요. 아무튼 현숙님께서 친구의 따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신청해 주셨어요. 태진아의 미안 미안해, 박현빈의 넌 너무 예뻐, 손태진의 귀한 그대.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태진아의 미안미안해, 박현빈의 넌 너무 예뻐, 손태진의 귀한 그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조경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은디, 얼마 전에 큰형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셨거든요. 초등학교에서 37년간 교직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꿋꿋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일에 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이제는 여행도 다니시고 얼마 전 태어난 첫 손자도 돌보면서 노후를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멋진 큰형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실 거죠? 아, 정년퇴직을 하셨군요. 와, 교직에서 37년간 진짜 긴 세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꿋꿋하고 소신 있게 자신의 일에 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존경스럽죠. 아, 근데 얼마 전에 첫 손자가 태어나셨나 봐요. 뭐 손자 보면서 이제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경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그리고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띄워드려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임영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 듣고 왔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덕화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내 집 살림을 하고 계신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머니가 직장에서 은퇴하신 후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살림도 하시고 아침 그리고 점심 또 저녁에 각기 다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집 살림을 하고 계신답니다. 참 대단하시지 않나요? 근데 한편으론 제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더 성공했다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과연 환갑이 지난 나이에도 일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어머님들처럼 문화회관 같은 곳에서 노래도 부르고 풍물도 배우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셨겠죠. 못난 아들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계신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과 고맙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선물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응디가 띄워주시겠어요? 와, 한 집 살림도 참 힘든데 두 집 살림도 아니고 네 집 살림. 와, 아침에 다른 집 갔다가 점심에 또 옮겨서 다른 집 갔다가 저녁에 또 다른 집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는 이동하는 시간만 해도 와, 혹시나 뭐 비가 막 또 쏟아져. 그러면 그것도 비 오는데 뭐 버스 기다리고 지하철 타고 뭐 이렇게 가실 거 아니에요. 와, 이동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집에 오면 그냥 피곤하셔서 뭐 완전 그냥 뭐 기절하듯이 주무실 것 같은데요. 아유, 고되시겠어요 진짜. 우리 자식들은 다 그런 생각하죠. 아, 내가 진짜 돈만 많이 벌었어도 우리 엄마 일 안 할 텐데. 근데 진짜 일을 안 하시게 하려면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진짜 웬만큼 벌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보람차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유, 아무튼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덕화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김다연의 어메, 박상철의 울엄마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우리 집에는
6: 렉렉스 위드 렉
5: 사무실에도
6: 오!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요, 불멍 가습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1부 끝곡으로 황윤성의 난리 브루스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가지 방향으로도 교통량이 많지만 서울 방향으로도 정체 구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강원권에서만 정체입니다. 횡성 휴게소 부근 그리고 둔내 부근에서 봉평터널까지 길게 정체고요. 전 시간에 대관령 7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처리 작업 중이고 뒤로 6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진부에서 진부 2터널, 또 면원에서 둔내 터널 사이 교통량이 늘었고요. 경계권에선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또 양지에서 양지 터널까지 막힙니다. 용인 휴게소에서 마성까지도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이후 광교 터널 부근과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 그리고 더 가서는 월곶 분기점에서 답답합니다. 57분 교통 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구수경의 다 줄게요 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왔어요.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제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9783님께서 벌써 8월이네요. 7월은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습하고 참 힘들었죠. 8월은 우리 반제분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자 아자 파이팅! 8월은 이제 거의 대부분 휴가를 떠나시지 않을까요? 아, 그 땡볕 아래 튜브 들고 수영복 들고 슬리퍼 신고 바닷가를 걸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펜션 같은데 가족끼리 싹 잡아서 고기 구워 먹고. 근데 이제 뭐 여기나 저기나 다 아빠들이 좀 고생을 하시겠죠.

무거운 짐은 또 아빠들이 다 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어딜 가시든 안전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567님께서 마트 아르바이트 출근길에 듣습니다. 오늘 쉬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렇죠. 주말인데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또 저 간만에 쉬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네. 어디에 어떻게 계시든 은비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것이 또 감사한 거지요. 자, 모두 파이팅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노래 세 곡 듣고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옵니다. 취혁진의 정열의 꽃, 홍지윤의 뜬 소문, 김희재의 이런 날 기다렸나요?

주말엔 은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8월 1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관제기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은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베케이션, 방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방학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방학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 주로 학교나 학기나 학년이 끝난 뒤 또는 더위, 추위가 심할 때 실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수업을 쉬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방학식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방학도 학업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기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네! 하고 힘차게 대답을 했죠. 아, 그리고 방학한 다음날부터 그냥 신나게 노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참 이상하죠? 방학만 하면 새벽에 그냥 눈이 번쩍 떠져요. 왜냐고요? 빨리 놀아야 되니까. 쉴 틈 없이 놀아도 그냥 하루가 부족하니까요. 반짝이 9792님께서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응디 살려주세요. 방학 전에는 7시 30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들이 방학하고 6시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흔들어 깨워요. 놀자고요. 아들아, 이게 어찌 된 일이니?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방학이지만 엄마 아빠는 방학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한 시간만 더 자자. 어? 아니면 혼자 일어나서 놀 수 있는 것들을 전날 밤에 미리 계획을 짜놓는 거 어떨까요? 뭐 근데 그래도 엄마 아빠를 깨우겠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방학이지만 일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겪게 될 일이겠죠? 그래도 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맞아, 나도 방학만 바라보고 살았지, 유일한 낙이었지, 뭐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방학에도 학원을 다니면서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반제이분들 아이들은 방학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있나요? 부디 건강하게, 즐겁게 남은 여름방학을 행복하게 채우길 바라면서 이 노래들 함께 듣죠. 박구윤의 재충전, 김양의 리필, 그리고 길려원의 사랑여행.

0: 박구윤의 재충전, 김양의 리필, 길려원의 사랑여행 듣고 왔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방학입니다. 방학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김미희님께서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딸도 여름방학 보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딸 친구들이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우리 딸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가고요. 이런 게 공동육아인 것 같아요. 품앗이를 하니까 훨씬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애들이 우리 집에 와서 뭐하고 노는지 가만히 지켜봤는데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놀거든요. 놀면서도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야, 이제 우리 놀자. 야, 시간 없어. 빨리 놀자. 이러더라고요.
0: 너무 귀엽지 않나요?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들 덕분에 엄마들은 여름방학 때 강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 강제 다이어트는 좋은데 이게 힘들게 빠진 살은 힘들게 보이거든요. 건강하게 빠진 살이 아니라 이거 힘들게 빠진 살은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수척해 보이고 어떤 건지 아시죠? 아유 참.

우리 아이들 즐겁게 노는 거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방은하님께서는요. 응디 30년 전 저와 두 명의 동생은 여름방학만 꼬박 기다렸어요. 그리고 방학하자마자 경남 합천에 외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지요. 외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시원한 미숫가루를 만들어주셨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토실토실한 씨암탉을 잡아서 백숙을 해주셨어요. 또 우리가 덥다고 하면 커다란 고무대야에 우물물을 길어와서 간이 수영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또 엄청 큰 수박도 갖다 주셨죠. 낮에는 갓진 옥수수도 간식으로 주셨어요. 아,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응디, 여름만 되면 그때처럼 놀고 싶어요. 아, 어른에게도 여름방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 어른한테 만약에 여름방학이 주어진다면 뭘까요? 만약에 아이들도 필요 없고 그냥 딱 너의 시간을 즐겨라 이렇게 딱 주면 뭘 할까요? 여행 가겠지? 여행 가서 뭐 호캉스나 뭐 이런 거 뭐 하고 싶어 하겠죠? 어른한테 방학 같은 놀이를 한다. 막상 또 시간이 주어지면 할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른한테도 진짜 여름방학이 있으면 좋겠네요. 엘클레어님께는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만 바라보고 살던 아이였어요. 왜냐고요? 여름방학 때 부모님께서 대천 해수욕장에 데려가 주셨거든요. 하얀 신발이랑 책넓은 모자 쓰고 바다에 갈 생각만 하면서 여름방학을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그 시절이 그립네요. 근데 어린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놀기만 하다가는 개학 전날에 숙제 몰아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아셨죠?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엄마 아빠가 만약에 뭐 만약에 진짜 뭐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 왔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아무리 피곤하다. 이거 일기 쓰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애 피곤하면 재우기 바쁘지.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숙제 도와주는 거예요. 발가락에 연필 끼고 애기가 적은 것처럼 숙제하고 엄마 아빠 대신 숙제해주고 빨리빨리 해! 너 어떡할 거야! 이러면서 전날에 밤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숙제를 제 시간에 맞춰서 한 친구들이 있을까? 거의 뭐 90% 이상은 전날에 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내 주변에는 없어. 제대로 한 친구 내 주변에는 없어요. 자,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여름방학에 관한 사연을 보니까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수연의 놀아보세, 배현의 나 놀러갈 거야에 이어서 에클레어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윤신의 공부합시다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수연의 놀아보세, 배아연의 나 놀러갈 거야, 윤신의 공부합시다 듣고 왔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일기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비밀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곡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0920님께서 응디, 우리 신랑은 오늘도 새벽부터 일 나갔어요. 에어컨 기사거든요. 쉬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서 힘내라고 맛나게 갈비찜하고 있어요. 늦게 들어오겠지만 맛있게 해보려고요. 늘 열심히 살아주는 내 신랑 진대용, 힘내고 사랑해요. 어? 진대용 씨? 자주 보이네요. 와, 아내분께서 남편분을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실 때마다 진대용 화이팅, 진대용 사랑해요.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면은 저 진대용입니다 이러면 저 바로 알 것 같아요. 어머, 반정이분 안녕하세요. 갈비찜은 또 푹 끓여야 맛있으니까 늦게 들어오실수록 맛있게 잘 되겠네요. 1420님께서 응디, 저는 집에서 라디오로 빛나는 트로트 듣거든요. 벌써 몇 달째 오후 2시가 되면 응디 목소리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사연을 자꾸만 보내게 되네요. 너무 많이 보내도 이해해줘요 응디. 많이 많이 보내시면 좋습니다. 저야 저희가 조금 늦게 사연이 소개가 되더라도 다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팍팍팍팍 보내주세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소의 앞으로, 별사랑의 너뿐이야.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0: 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웃긴나게
1: 0768님께서요 응디 우리 가족 지금 리조트로 여름휴가 왔습니다. 아 근데 우리 가족 모두 집순이라 리조트에서만 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와서 아직 숙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는데도 즐겁네요. 뭐 한 명만 그러면 조금 힘들겠지만 가족 전체가 집순이면은 그러면 뭐 리조트 안에서 행복하죠. 자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휴가까지 가셨는데 내일도 또 들어주세요.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요. 미스 김의 사랑에 감춰 띄워드리면서 저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면 소래터널에서 계양까지 정체고요. 소래터널 3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일죽 부근에서 6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내린천 휴게소 부근과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요. 이후 강촌에서 가평 휴게소 또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사이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덕소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네, 안녕하세요. KBS ETV 토요일 미니 시리즈 결혼의 완성에서 신경외과 의사 강태주 역을 맡은 배우 남궁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강태주의 아내이자 병원 이사장 고세윤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
0: 이혼 직전 강태주는 납치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극한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1: 강태주는 과연 아내 고세윤을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KBS ETV 부부 액션 어드벤처 결혼의 완성
1: 매주 토일 밤 9시 20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참 이상한 게요. 스킨, 로션, 에센스. 기초 화장품들은 동시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것도 바쁜 아침. 뭐 좀 바르고 나가려는데 이상하게도 꼭 한 번에 똑같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화장품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처럼 힘든 일도 한꺼번에 닥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바쁠

때 아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더울 때 왜 하필 지금이지?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순간은 사는 내내 단 하루도 없죠. 모든 일은 내 사정 봐주지 않고 연쇄적으로 들이닥칩니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오늘 미리미리 내 주변 좀 살피면서 시작합니다. 토요일에도 이번에 라라랜드.

8월 첫날이었습니다. 벌써 8월 1일이야.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이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너무 괴로운 일 잘 보면 꼭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게 뭐냐. 뭐 설상가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든 일이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온다면 좋은 일도 언젠가는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어깨 동무하고 찾아

0: 찾아오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에는요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플레이리스트 같이 들어볼 거예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 함께합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듣고 싶은 노래 많으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좀 한 통 한 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815님, 강아지를 훈련시켜보겠다고 앉아! 하고 엄숙하게 소리를 쳤더니 이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철퍼덕 배를 까고 누워버리네요. 귀엽네요. 그리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간식 먼저 내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송이한테 지고 맙니다. 송이는 언제쯤 앉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9815님도 마음이 엄청 여리시구나.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앉아, 누워, 엎드려 뭐 이런 것들 돌아, 빵야 하면 이렇게 배도 뒤집고 이런 기술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강아지가 배를 까고 누워버리는 거 편안하고 또 주인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뭐 배를 만져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종? 복종의 의미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긴장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이 앉아, 기다려 이거 참 쉬운데 간식 가장 좋아하는 송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냉정하게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지은이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하려고 좋아하는 음악을 빵빵하게 틀었는데 추억의 댄스곡 들으면서 책상 정리하다가 사방에 흩어진 추억 때문에 청소는 뒷전이 됐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추억의 댄스곡들 때문에 추억여행을 마음껏 하고 오셨나 봐요. 정지은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빨간 날에도 일하는 사람 저요 하시면서 7811님 노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차를 몰고 장거리를 뜁니다. 또 일터까지 굉장히 길다 하셨어요. 가는 길이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데 살짝이라도 졸면 큰일 납니다. 4547님 문자예요.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애청자 샛별이래요. 샛별이야. 쉬는 날에는 누구 만나기 귀찮아서 혼자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콩디. 라라랜드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있습니다. 아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스트레스 좀 받을 때 한참 일이 너무 많을 때 아, 집에 들어가긴 너무 아깝고 자유시간이 딱 생기면 드라이브 엄청 갔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리고 굉장히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 4547님 문자 때문에 또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김종국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씨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0155님이 보내주셨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라는 글씨에 홀렸어.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어? 박스가 왜 이렇게 작지? 생각했는데 열어보니 손바닥만한 장난감 크기네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미니어처라고 적혀있네요. 속았습니다. 당했어요. 이거

반품하면 되잖아요. 잘못 본 거잖아. 우리 공화나 55님이 조금 놓치신 거야. 너무 조그맣게 적혀져 있어서 미니어처라고 그걸 못 보셨나 보네요. 이 최저가 낚이는 사람들 참 많죠. 이득을 봤다는 만족감? 그런 것들 때문에 최저가 하면 최저가 글씨가 굉장히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주문을 할 때는 진짜 그 상세 페이지? 진짜 낱낱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번거롭지 않으려면. 0155님 보내주셨고 3855님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냉장고 밀폐용기 겉면에 엄마가 매직으로 크게 깍두기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라면 끓이고 깍두기 먹으려고 열었는데 깍두기가 아니라 토막나 있는 생당근이 들어있네요. 엄마, 김치는? 어머님이 잘못 쓰셨네. 생당근 몸에 좋으니까 눈에도 좋고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조금 깜찍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님의 애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43님 동네 골목길을 지나는데요. 늘 마주치던 삼색 고양이가 제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마중 올라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간식을 꺼내주려는데 골목집 할머니가 창문을 여시면서 얘는 말이요. 오늘 10번도 넘게 밥을 먹은 거야. 배 터져. 주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습니다. 1543님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양이들이 탄생을 하니까요. 그걸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사는 곳에서도 이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의 그런 의견차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154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튼 이 말 못하는 우리 동물들 좀 건강하고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었고요. 이분들 중에서 커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목소리 저희 같이 감상해 볼까요? 내면도 참 멋진 분이고 외모도 참 멋지십니다. 신성호 씨의 내일을 향해.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주말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라라 청플리. 오늘 첫 번째 라라 청플리 주인공은요, 남경배님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창문만 열면 매미들은 확성기라도 단 것처럼 울고, 새들은 단체 채팅방이라도 만든 건지 종이에 짹짹 깍깍 요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활기찬데 저는 열대야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낮에는 눈만 뜨고 다니는 좀비가 됐습니다. 낮에 매미 소리를 들으면 여름 한참 살려고 정말 열심히 또 사는구나 괜히 짠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래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퇴근 좀 하면 안 되겠니? 속으로 100번쯤 말합니다. 매미도 열일하고 새도 열일하고 회사에서 나도 열일하는데 왜 잠만 일을 안 하는 걸까요? 아무리 청해도 오지 않는 잠. 아, 찜통더위에 저처럼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은 날려버리고 기분은 끌어올릴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나미의 빙글빙글,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노래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박남정 씨의 사랑의 불시착, 나미의 빙글빙글,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남경배님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매미의 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 정말 시끄럽다, 너무 크게 운다 너, 구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 매미의 삶을 알고 나니까 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 매미가 대부분 삶을 이 땅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는 거 뭐 당연한 거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5년? 뭐 짧으면 3년? 길면 7년? 이상 땅 속에서 산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밤이 되면 땅 위로 올라와서 이제 허물을 하나하나 이제 벗는 거잖아요. 그 후에 이게 중요해. 성충으로 사는 시간은 보통 몇 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침묵, 땅에서 침묵을 지키고 사는데 침묵 끝에 아주 짧게 노래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매미.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래 너도 얼마나 울고 싶겠니, 마음껏 울어라 하면서 매미 소리를 즐긴 적이 있어요. 근데 듣기 좋더라고요.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남경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라라 청풀리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김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도 덥다, 덥다 이 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여름에 겨울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상상하고요. 겨울 추억을 떠올리면서 듣고 있으며 에어컨은 못 켜도 마음만큼은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는 더위라면 저만의 음악 도피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죠? 올여름 우리 모두 각자의 피서법으로 무사히 버텨보길 바랍니다. 콩디와 라라랜드 청취자들은 저의 겨울 도피처로 초대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9: 진우의 엉뚱한 상상, 터보의 하얀 거리, 조관우 씨의 겨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두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남경배님하고 김혜정님,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애프터스쿨의 러브 러브 러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정체가 절정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군산 휴게소 부근에서 밀리고요. 좀 더 가서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긴 구간에서 답답합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교까지 각각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16km 구간 밀립니다. 이후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부근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수원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답답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서청주와 일주계에서 각각 밀리고요. 좀 더 지나서는 모가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파.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 들어볼 영화 음악은 1984년 개봉한 영화 고스트 버스터즈 준비했습니다. 뉴욕에서 벌어진 귀신 소동 레이 파커 주니어의 고스트 버스터즈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0: 1470님 그리고 2011님도 이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었지. 레이 파커 주니어의 Ghostbusters 듣고 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후렴 덕분에요. 영화보다 노래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80년대 최고의 영화 주제곡 중 한 곡이기도 합니다. 뉴욕에 사는 3명의 이 괴짜 박사들이 귀신을 잡는 회사를 차리면서 벌어지는 아주 코믹 판타지 영화죠. Ghostbusters. 귀신을 잡는 박사들 한마디로 퇴마사들인데요. 이 영화는 무시무시하지 않고 아주 시원시원 코믹한 웃음을 주는 유령잡기 대소동 스토리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정도 되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라라랜드 토토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천년이 시작된 지 2000년 그의 가요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000년. 26년 전이에요. 26년이 지나간 것 같지 않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26년 전이에요. 그러네. 잠시 후에 2000년 히트곡들과 함께 다시 저희번에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매주 토요일 그 시절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 토트원. 모두가 밀레니엄을 입에 달고 살았던 2000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히트 가요. 많은 곡들을 들어보면서 그 시절 함께 추억을 해보도록 하죠.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준 문자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사마나40님, 버스에서요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고개를 흔들어 버렸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앉은 학생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색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꼭 봐야 했던 행동일까요? 순간 부끄러워서 급 자는 척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몸,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노래요. 저 이보은에게는 내 몸,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노래가 정말 천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토토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히트곡으로 휘리릭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토토본 스타트. 라라라리라라 2000년 숫자 앞자리가 처음으로 2가 된 새천년의 시작이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로 컴퓨터가 멈춘다는 Y2K 대란. 걱정했지만 막상 새해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금메달 8개를 따내면서 종합 12위를 기록했고요. 거리에는 삐삐 대신에 휴대전화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히트곡 뭐가 있었을까요? 2000년 최고의 발라드를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그런 곡입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완전히 뒤흔든 최고의 대사건은 단연코 조성모 씨의 3집 발표입니다. 타이틀곡이 아시나요였어요. 아시나요 외에도 다짐, 다음 사람에게는까지 그야말로 조성모 씨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 그룹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그룹 G.O.D 또 빼놓을 수 없죠. 거짓말. 2000년 이해에 나왔습니다. 잘가 라는 마음에 없는 거짓말. 가지마 라는 진심. 그리고 중간에 싫어 싫어 전지현 씨의 외침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G.O.D의 3집 타이틀곡 거짓말은요 그야말로

전국을 가지마 열풍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고요. 당시 길거리 리어카에서 G.O.D의 노래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었죠. 추억이 돋는 그 시절 두 곡 여러분들 함께 할까요? 토토버 뮤직 스타트.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오늘은요. 2000년의 이야기와 노래들로 그 시절 내 모습을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 아시나요? 그리고 GOD의 거짓말까지 듣고 왔어요. 다시 그 시절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2000년 CD 플레이어 대신에 MP3 플레이어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네. 기억나네. TV에서는요. 막 시작한 개그 콘서트가 인기를 끌어안았었고요. 김국진 씨, 이휘재 씨, 강호동 씨, 유재석 씨 예능의 중심으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가요계요? 아우, 가요계는 정말 떠들썩했죠. 2000년 여름 밀레니엄의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린 시원시원한 일탈. 가요계에 악동이 있었습니다. DJ 니오 씨의 Run to You가 발표됐었죠. 압구정 홍대 앞에 이런 클럽은 그야말로 Run to You 대행진이었습니다. 전주만 나와도 온몸에 흥이 오르는 DJ 니오 씨의 명곡입니다. Run to You. 지금도 뭐 축제나 운동장에서 이 노래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악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정들의 변신을 좀 소개해드리죠. 밀레니엄 파격 변신. 어느 분들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핑클입니다. 기존의 청춘 이미지를 벗고요. 강렬한 컨셉에 도전한 곡이죠. 파워풀한 댄스곡 Now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그 곡입니다. 이 노래 2000년 하반기 가요계를 강타해버린 정말 핫 이슈였어요. 가요 프로그램 정상을 독식했고 스포츠 신문 1면을 장식도 했고요. 멤버들의 무대 의상과 메이크업이 길거리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신나는 2000년 명곡 들어볼까요?

토토버 오늘은요 2000년 가요계 히트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DJ DOC의 Learn to You, 핑클의 Now까지 듣고 왔어요. 자, 2000년의 내 모습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요계도 가요계였지만 팝계도 정말 대단한 해였습니다. 라라라리라라 2000년 빌보드는요, 10대 스타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스가 차트를 휩쓸었고요. 잠시 조용했던 락 음악도 반가운 이름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본조비. 밀레니엄과 함께 락의 부활을 알린 본조비의 귀환에 정말 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7집 정규 앨범에 실린 It's My Life 이게 이때였습니다. 80년,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락밴드. 하지만 힙합과 팀팝의 인기로요, 락은 조금 시들해지고 있었는데요. 밴드의 시대가 이제 저무는구나 싶을 때쯤에 본조비가 발표한 이 노래는요, 다시금 락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본조비가 과거의 영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낸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2000년대 최고의 팝스타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최고의 팝스타 누구일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되겠습니다. 2000년 5월에 발매된 두 번째 정규 앨범 Oops, I Did It Again. 90년대 말부터 이어진 이 팀팝의 정점을 찍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2000년에 발표됐던 팝송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그 시절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한 본조비의 It's My Life. 또 당시 10대들의 절대 우상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26년 전입니다. 2000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절의 히트곡이 불러오는 추억까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토본 이어가겠습니다. 라라.

2000년에는요 약속할 때 하는 말이 있었대요. PC방에서 만나? 대부분이 이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PC방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어요. PC방 정겹네요. 스타게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요계 역시 강렬한 퍼포먼스와 개성이 경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뚜렷한 색채 그룹 스페이스 A가요. 너무나 섹시한 댄스와 가사로 방송 무대를 녹였습니다.

밀레니엄 열풍으로 테크노와 사이버틱한 감성이 정점을 찍던 시절인데요.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는 뭔가 묘하게 아주 매력적인 멜로디와 눈빛으로 길거리 차트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시원시원한 보컬과 중간중간 들어가는 랩, 그 시절 가요, 아, 전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리키 마틴. 이 말 한마디로 떠오르는 가수 누구일까요? 단 한 명밖에 없죠. 2000년 가요계를 뒤흔든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 흥겨운 라틴 리듬에 허스키하고 시원한 가창력이 어우러져서 참 매력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댄스도 생각납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토토본 뮤직 온.

월드랜드 토요일 2부 토토오보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홍경민 씨의 섹시한 목소리로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흔들린 우정. 오늘 토토오보는요 2000년 히트곡들로 그 시절 추억을 좀 되새겨봤습니다. 오늘도 토토오보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요 정희령 씨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드라마도 대히트를 쳤었고요. 송혜교, 송승헌 씨 그리고 원빈 씨가 열연을 했던 가을 동화입니다. 진짜 이 히트 드라마인데 가을 동화를 보는 동안 이 흘렀던 정희령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8871님도 신청하신 곡이기도 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시간 행복이고 감동입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막힙니다. 경기권에선 용인휴게소에서 용인, 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가 답답하고요. 이후 군포에서 반월터널, 그리고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는 16km 구간 밀립니다. 이후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더 가서는 수원에서 신갈,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교통량 많습니다. 57번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8월을 순우리말로 타오름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타오르고 땅 위에서는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이라는 뜻인데요. 정열, 야,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내가 너무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고 있나?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움츠려들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치만 때로는 너무 열정이 과하면 과열, 불타버릴 수 있어요. 가끔은 잠시 쉬어가면서 숨을 고르고 힘을 비축하는 것도 더 멀리, 더 오래 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충분히 뜨겁게 치열하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오늘 첫 곡이었어요. 우리 2244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위스로 이노진 왔습니다. 타오름달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이 타오름달. 그렇지 않아도 이글이글 익는 진짜 태양과 땅과 그 열기가 사라지지 못해서 계속되는 열대야와 진짜 어마어마한데 순우리말로 타오름달이라고도 하네요. 거기에 정열과 열정, 그죠? 근데 참 우리 한국인들만큼 열정이 넘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면에 성실해 부지런해 열과 성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 그죠? 뭐 하나 유행할라 치면 그냥 전 국민이 다 유행시키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어디 좀 쉬러 갈까 싶으면 거기는 사람들이 버글버글 그냥 다 몰려들어서 같이 그렇게 진짜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너무 엔진 과열이 심한 것 같기도 해서 주말은 주말답게 또 지금 휴가철이기 때문에 예, 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좋은 곳에 가서 예, 시원하게 발을 담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즐길 자격이 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저녁 6시부터 8시 그 순간의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가 BGM을 편안하게 깔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 함께 사연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잠시만.

스윗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저는 인호진이고요.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훔쳐봅니다. 1896님 인디 이거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우리 막내 아들이 제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사실 생일은 지났는데 남편이 그날 아파서 케이크에 초만 겨우 껐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렸나 봐요. 미역국을 끓이고요. 당면을 사서 잡채에다가 고기에다가 케이크까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쩜 간도 이렇게 잘 맞는지 너무 고맙고 기특한 거 있죠. 사실 요즘 사춘기가 세게 와서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아 근데 형 군대 가고 엄마의 첫 생일이니까 본인이 챙겨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 정말 여러모로 잊지 못할 생일이에요. 하트. 와 우리 막내 아들이 차려준 생일상 사진. 케이크도 어쩜 이렇게 귀엽고 이쁜지. 미역국에다가 잡채. 와 이 보통 잡채는 우리 한식의 끝판왕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가지고 간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그 당면, 그 쫄깃함 정도, 고기의 익힘 정도 이거 맞추기 힘든데. 야 게다가 침실에 해피 버스데이 하고 진짜 반짝반짝하는 풍선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어디서 배웠지? 이게 또 의심이 드냐? 어디서 배운 거야? 어? SNS 이런 거 많이 봤나? 아, 그니까. 나도 정확히. 여친한테 해줘보... 아니야,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1896님, 김샌다. 아유, 아, 무엇보다 조금 지났지만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아주 효자 두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칼, 기가 막히다. 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Simply Sunday의 사랑해요. 그리고 일기예보입니다. 그대만 있다면.

심플리 선데이의 사랑해요.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제가 이쁜 음악들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8454님께서는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성수동에 따라갔는데요.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장장 4시간이나 있다가 오느라 아주 멘탈이 탈탈 털렸습니다. 아들과의 데이트인 줄 알았는데 애미 노동의 날이었어요. 유유. 아, 벌써 성수동 이 삼음절을 듣자마자 어마어마했겠는데 걱정이 좀 됐습니다. 거기가 보통 핫한 성지가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지금 핫한 플레이스가 성수동일 겁니다. 거기에 또 팝업 스토어가 열렸으니 게임 관련해서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들이 엄청 막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봤을 텐데 거기 줄줄 따라다니는 거 사람도 많고 치이고 이랬으니까 8454님께서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아이고, 노동의 날이었네. 그래도 한번 성수동 갔다 와보시니까 저보단 낫네요. 저는 성수동이 막 핫해지기 이전에 거기 작업실이 있어가지고 거의 뭐 출근하듯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딱 다른 곳으로 오자마자 거기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차 타고 지나가 봤는데 야, 옛날 명동, 옛날 강남, 지금 홍대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리고 홍은경님. 인천에서 강원도 양구로 갔다가 춘천에 들러서 닭갈비랑 막국수를 먹고 기분 좋게 다시 출발합니다. 와, 잘 다녀오셨다. 인디의 목소리가 달달한 디저트 먹는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 언제부터 출발하셨을까? 하루 안에 다 끝내셨을까? 어떻게 그 휴가철 사람들 많고 막 차 밀리고 이러진 않았나 봅니다. 예, 좀 수월하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놓입니다. 달달한 디저트 먹는 느낌으로다가 음악도 싹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여기에다가요 이지혜의 Love Me, Love Me.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코요테의 투게더였습니다. 3434님께서 청하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강지훈님께서는
1: 아는 동생이랑 6년 만에 만났는데 코인 노래방까지 다녀왔어요. 1년 만에 간 노래방이라 신나게 놀았더니 목소리가 다 잠겨서 이 모양입니다.
0: 하셨어요. 제가 잘 표현해드렸죠, 지훈님. 아, 예전에 우리 한창 노래방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닐 때와는 달라요, 또. 뭐, 아무리 뭐 성대가 다른 몸의 신체 부위보다는 덜 늙는다고 하지만요. 안 쓰던 발성과 이 또 친구랑 갔으면 얼마나 또 소리 지르면서 기분 좋았습니까? 또 땀도 나고 열도 오르고 하면은 이 성대가 쉽게 지쳐요. 아이고, 한 이틀은 걸리겠죠? 아니다. 요즘 목소리 좀 가면은 한 일주일 걸리려나? 역시 지훈님은 물 좀 많이 드시고 수면 충분히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쁜 목소리 되찾으려면요. 그리고 8281님, 우리 집 중3 첫째가 덥다고 학원을 안 간 거예요. 한바탕 싸우고 열 식히려고 댕댕이랑 산책하는 중입니다. 엄마 기분 풀어주는 건 우리 댕댕이밖에 없네요. 땅따라 고맙다. 유유유. 그래, 이게 참 뭔가 악순환이야. 중학교 3학년 첫째가 날씨 때문에 덥다고 가야 하는 학원을 안 갔어. 그걸 발견한 우리 8281님께서는 뭐라고? 뭐야? 하면서 또 열을 내쉬고 한번 잔소리를 또 하셨죠. 그걸 지켜보던 우리 땅딸이가 설마 나 데리고 밖에 나갈까? 이 더운데? 하면서 또 밖에 나간다는 이 땅딸이도 참 원치 않은 산책이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8281님께서 기분 전환하셨다면 그걸로 됐지요. 아, 덥다고 학원은 안 가. 학원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가 너무 어른들 같은데? 날씨 탓이야.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빨리 퇴근할래. 아, 날씨 탓이야. 이런 것처럼, 그죠? 어디서 그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귀엽게 보입니다. 예. 내 삼촌이, 예, 좀 아이돌 음악 틀어준다고 좀 전해주세요. 기분 전환 여기서 하라고요. 자, SES의 Oh My Love. 0988님이 신청하신 노래 걸어놨고요. 1244님께서 청해주신 뉴진스의 디토 그리고 디바의 알겠죠 러브까지 세 곡 나갑니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영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1: 오래오래 락토핏
12: 종근당 건강
13: 건강기능식품.

0: 5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Sweet Drive.
7: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어요. 아, 1부 끝곡은 우리 1214님께서 청해주신 노래 골라봤어요. 아, 어제 면접을 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너무 간절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자꾸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는 연락이라고는 택배 문자뿐이네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난 거니까 조심히 기다려봐야겠죠? 인디, 저 좀 응원해주세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신청할게요. 네, 그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고 준비 잘해서 면접까지 보셨는데 디데이가 살짝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와요. 1214님, 올 거예요. 연락 올 거고? 아니에요. 올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다려보는 거죠. 또 만약 뭐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으니까 그거 연습 삼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되면 리허설 삼았다 생각하고 본 게임 시작해서 딱 거머쥐는 겁니다. 너무 괴념치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게 한번 기다려봅시다. 저도 기다려볼게요. 됐다는 연락 오면 바로 쏴주세요. 자,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들으시면서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휴게소 운공교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7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부근까지 9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안성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면원에서

돈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돈내 부근에서 사고 있었습니다. 동돈내 하이패스부터 정체 남아있고요. 경계권에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펜치의 아메리카노였어요. 우리 2504님께서 들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제 토요일 2부니까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우리 스트인들의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듣고 싶은 그 노래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 홈페이지에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 전에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신청곡 하이웨이에서 만나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사랑은

지금 뭐 하면서 스팅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에 딱 어울리는 듣고 싶은 그 노래 저희가 들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편하게 보내주세요. 1434님, 날이 더워서 시원한 콩국수 해먹으려는데 남편이 빨리 안 해줘요. 여보 배고파요, 빨리 해줘요. 다비치의 팔리팔리 신청합니다. 아휴, 이 사랑꾼 남편이 알았어 좀만 기다려요 하시는 것 같아. 1434님 호강하시네. 0012님, 주말인데 연락 오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왕년엔 제 캘린더도 완전 풀 스케줄이었는데 외로워요. 21의 Lonely 들려주세요. 아, 그래요. 0012님도 저처럼 그냥 날아댕겼군요. 저는 오히려 연락 없으니까 좋던데. 근데 나 좀 찾지 마.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 21의 Lonely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좋아하는 노래인데 저를 위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잘 들을게요. 1208님, 알고리즘이 저를 2000년대 가요로 이끌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여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는 가사, 절로 움직이는 제 손과 발, 어쩜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사인 신청합니다. 역시나 이런 사연을 받으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1208님 노셨네요. 우리 송PD만큼이나 아주 좀 날라댕기신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 노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 To Anyone의 Lonely,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Sign.

여러분들의 신청곡이었던 다비치의 팔리팔리, To Anyone의 Lonely,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Sign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하이웨이. 5270님, 요즘 정말 한여름 더위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아요. 잠깐만 밖에 나가도 땀이 줄줄 흐르고 가만히 있어도 더워서 시원한 것만 찾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요, 무엇보다 귀까지 시원해지는 음악 한 곡이 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듣기만 해도 여름의 시원함이 느껴지는 이 노래로 잠시나마 다들 더위를 식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준의 아이스크림 부탁드립니다. 5270님, 어디 라디오 하세요? DJ야? 아, 작가 하세요? 이야, 한 줄도 뭐 걸을 타선이 없네. 맞아요. 귀 속에 바로 시원한 음악이 들어와야 내 몸이 온도가 내려가는. 아이, 정작 DJ는 나는 이렇게 말을 못하네. 1422님, 친구랑 놀러가는 길에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담당했는데요, 운전하는 친구가 노래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뭐지? 그거 저 애프터스쿨의 방 좀 틀어봐라. 완전 빵 터졌습니다. 친구야, 뺑이거든, 뺑. 인디 이 노래 좀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예전에 그 GOD를 가시라고 부르고 HOT를 하시라 불렀던 그런 친구, 저랑 약간 유머 코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들려드리겠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방. 3974님, 방 청소를 해야 하는데 여기도 방이네. 몸 하나 까딱하기 싫으네요. 그냥 딱 눈 감고 모른 척 할까요? 내일의 나에게 미루면 내일의 내가 많이 곤란할까요? 일단 신나는 노래 한 곡 신청해 봅니다. 백지영 태견의 내 귀에 캔디 들려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우, 정말 라디오 들으면서 방 청소하기 딱 좋다고요. 처음부터 딱 듣기 시작해서 그냥 노래 흥얼흥얼 거리면서 몸 좀 움직이면서 내 주변만 정리하다가 딱 2시간만 딱 하면은 어느새 모델하우스 돼 있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예. 내일 일요일은 아유 쉬어야지. 내일 일요일이면 또 아 월요일 온다 그래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지금 하세요. 예예. 예. 예. 자, 연준의 아이스크림, 애프터스쿨의 방, 백지영과 태견의 내 귀에 캔디,

0: 연준의 아이스크림, 애프터스쿨의 뱅, 백지영과 태견의 내 귀의 캔디, 여기에 티아라의 처음처럼까지 듣고 왔습니다. 7779님, 스윗드라이브 들은 지 얼마 안 된 새싹이에요. 호진님의 성대모사, 허밍에 푹 빠지고 말았어요.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오늘은 혹시 안 하시나요? 할 일 있는데도 듣고 싶어서 라디오 켰어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신청해요.
1: 예쁘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잘 들어요. 잘 자요.
0: 뭐야, 성시경이야 뭐야? 김승희님, 20대 초반에는 진지하고 슬프게 들었던 노래인데 지금은 뭐야, 음침하게 왜 뒤에 있고 난리야 싶어집니다.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제가 세상에 너무 찌든 걸까요? 네. 아, 이렇게 딴지 놓고 싶지? 아니요, 근데 그래요, 진짜. 예. 이게 노래 제가 항상 틀어드리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흥겹게 들었던 노래들, 그리고 발라드도 막 눈물 막 떨구면서 막 진짜 대단해 막 이렇게 들었던 노래들이 뭐야 바람난 거야 뭐야 삼각관계야? 그리고 왜 뒤에 있어? 어?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얘기겠죠. 아주 김승희님 음악 좀 들으시는데요. 5672님, 그대 떠난 뒤가 듣고 싶은데요. 원곡을 들을까? 리메이크 버전을 들을까? 고민됩니다. 오늘은 일단 나얼. 오, 좋아요. 아우, 제가 골라야 되는 줄 알고 지금 긴장했잖아요. 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선택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나얼의 그대 떠난 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토요일 저녁 2시간 잘 달려주셨습니다. 자, 신청곡 하이웨이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다 있다는 생활용품 가게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요 우리 홈페이지 오셔서 선곡표 게시판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동물원의 별빛 가득한 밤에입니다. 이 노래는 7730님께서 정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어요.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부터 정체 빠르게 풀렸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남풍세 호정 1교에서 차량 터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정체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에서 둔내까지 4km 구간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는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 수월한 곳이 많아졌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북부 간선도로 종암 방향 묵동에서 하월곡까지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3: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아무래도 구성원 아닐까요? 누구누구인데? 이것 꼭 물어보게 됩니다. 대답을 듣고 나면 마음은 되게 두 갈래로 갈리죠. 없는 약속이라도 만들어서 피하고 싶어지거나 바쁜 시간이라도 쪼개서 참석하고 싶어지거나 결국 중요한 건 근사한 장소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신발을 닮았죠. 조금만 불편해도 걷는 내내 신경이 쓰이고요.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던지는 순간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발모양에 딱 맞는 신발처럼 어느 한 구석 불편함 없는 사람들과 편안한 토요일 보내셨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슈퍼트램프 The Logical Song.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의 첫날 첫 곡이었습니다. 즐거운 모임이라는 게 뭘까요? 뭐 기준이 아마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뭐 장소? 보다는 누구 함께 했느냐. 예, 요게 가장 중요하고 큰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는 뭐 편의점 앞에서 새우과자 한 봉지에 캔맥주만 마셔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예. 자, 이 두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랩시트 데인저러스 김재성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8월 1일 토요일 밤이고요.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008님 김상민입니다. 회사에서 저녁 6시 40분에 출발, 집 도착하면 8시, 이렇게 주 5일 근무하고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했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토요 근무를 하지 않기로 했네요. 아니,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근데요, 승인을 해주더라고요. 드디어 완벽한 주 5일 근무 획득. 야호! 그간 토요 근무가 의무였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근무였나? 예, 승인을 그러면 그간 예 얘기를 안 하신 것뿐이지 얘기를 하셨다면 승인을 해줄 수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토요 근무를 하시고 뭐 수당이나 예 이런 시간외 수당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받고 그냥 나는 토요 근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회사에 얘기를 한 건데 승인을 해줬다. 예,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아니. 회사에서 이렇게 저기 직원의 어떤 요구사항을 막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주질 않거든요. 토요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토요 근무는 못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예, 완벽한 주말을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아무튼 잘 되셨네요. 예, 결과적으로는 잘 되신 건데 제가 9008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504님, 인공지능한테 무릎 관절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 후로는 뭘 물어도 무릎과 연관지어서 얘기합니다. 뭔 말을 못하겠네요. 예. 이게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인공지능을 애용을 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뭐 이제 재미삼아서 이렇게 친구 관계나 뭐 사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한 번은 그것과 관련 없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전에 질문했던 답변들을 싹 끌고 와가지고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예전에 나한테 줬던 답변 말고 이 답변에 대해서 충실히만 답변을 해줘. 이렇게 딱 선을 잘라서 얘기를 했더니 뭐 그냥 예 거기에 대한 답변만 얘기를 해줬는데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들을 답변을 해주면서 이제 그 데이터들도 다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것과 연관해서 뭐 또 질문을 하는 건가? 약간 보니까 이렇게 넘겨짚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안 좋아. 아 인공지능 그렇게 막 신뢰할 게 못 돼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걸으셔야 될 것 같고 예,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이렇게 촘촘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예, 그러니까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정말 예,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 말을 못하겠네요. 진짜 뭔 말을 못해요. 진짜 인공지능. 0419님이 신청하신 브라이언 아담스 Sum of 69 그리고 존 멜렌캠프 Hurts So Good.

브라이언 아담스 Summer of 69 041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John Mellencamp Hurts So Good 들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세요.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982님, 친한 언니가 어제 수술을 했는데요. 17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야 다행히 통화가 됐습니다. 약에 취해서 잤대요. 예,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휴, 왜 혹시라도 예,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진짜 걱정이 되죠. 예. 마취해서 또 안 깨면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예. 아유, 다행입니다. 어떤 수술을 하신 건가요? 수술은 잘 되신 거겠죠? 예. 정혜림 씨, 숨은 애청자입니다. 작은 액세서리 제작 회사에서 엄마와 야근 중에 듣고 있어요. 목소리 좋고 돌직구도 좋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이 말썽이네요. 예. 신청곡은 마돈나의 헝업입니다. 액세서리 제작회사에서 엄마와 야근 중에. 혹시 액세서리 제작회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예, 자그마하게. 자그마한 게 아니에요? 크게? 이 폭염에 에어컨이 또 말썽이에요. 사연 보내주시는데 막 서비스를 받기까지 일주일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예, 빨리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 두 장 보내드릴게요. 정혜림 씨가 신청하신 마다나 헝업.

버티 히긴스 킬 알고 들었습니다. 백진욱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공은 무료입니다. 9202님. 지금 남편이 밖에서 드림팝 들으며 운동하고 있는데요. 남편에게 이 말 좀 전해주세요. 진해에 있는 박찬진 씨, 아내분이 차가 너무 필요하대요. 남편 따라 멀리 이사 왔는데 차가 없어서 매일 집에서 외롭게 지낸대요. 차 사게 되면 자랑글과 함께 감사글도 올릴 거예요. 네. 아, 남편분 뭐 그 직장 때문에 아마 이사를 오셨나 봅니다. 진해로 그러시구나. 얘기를 아마 줄곧 하셨겠죠. 예,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예, 이거는 진짜, 예, 이게, 행동 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진짜, 예,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사주셨을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장롱 면허를 갖고 계신가요? 그래도 가까운데 저기 뭐 천천히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연수도 좀 시켜주시고 연습하시면 되실 텐데 아마 걱정을 하신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낯선 곳에 왔으니까 이제 길도 잘 모르고 그런데 운전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사고라도 나면 어떠나 어쩌게 하나. 예. 아, 얘기를 좀 잘 해보세요. 아, 이게, 박찬진 남편분이 좀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9202님이 차가 필요하시대요. 예. 박찬진 씨, 아내분이 차가 너무 필요하대요. 여러 번 얘기해드려야지. 예. 아, 그렇죠. 낯선 곳에 와가지고, 뭐, 어디라도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스트레스라도 좀 푸시면 좋을 텐데 또 사람을 또 금방 사귀기도 좀 힘들거든요. 예, 어딜 가셔야지 사귀지. 예, 남편분 듣고 계시면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73님 낮에 땀 뻘뻘 예, 흘리면서 옷장 정리하다가 안 쓰던 가방 안에 고이 잡혀있던 5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예, 얼른 치킨 시켜서 에어컨 켜고 맥주 한잔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요. 이야, 진짜 이게 대박이다. 예. 아, 진짜 이 만원은 조금 그럴텐데 5만원은 우와 이게 뭐야. 그런 거는 금방 써야 돼요. 이거를 예, 또 고이고이 간직해 두시면 잊어버려요 또. 예.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와. 자, 이애경 씨가 신청하신 Carpenters Close to You 그리고 Anne Murray I Just Fall in Love Again.

씨가 신청하신 Carpenters Close to You and Murray Just Fall in Love Again 네, 들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예,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779님, 꿈꿨던 영국 여행 마치고 돌아와 거의 2주 만에 다시 듣는 반가운 드림팝이네요. 20대에 갔었던 영국을 이제는 그 나이가 된 아이랑 다녀왔는데 영국보다 제가 더 많이 변한 느낌이랄까요? 조지 마이클의 오랜 팬이기도 해서 10주기를 기릴 겸 묘지도 방문하고 여러 흔적들을 돌아봤습니다. 또 갈 수 있을까요? 왠지 마음이 무겁네요. 아니, 왜 또 가실 수 있죠? 예. 20대에 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 또래 자제분이랑 함께 다녀오셨구나. 예. 그쵸. 자기, 그때 내가 더 많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은 뭐 당연한 거죠. 저도 영국 좋아하는데. 예. 벌써, 제가 2018년? 예. 2018년에 다녀왔군요. 예. 꽤 됐네요. 8년이 벌써 됐네요. 예. 저도 또 갈 수 있을까요? 왠지 마음이 무겁네요.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하세요. 예, 또 다른 느낌일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지 마이클의 곡 신청하셨습니다. One More Try.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끝곡으로 배트 미들러의 From a Distance 듣고요. 저는 2부 드림 시어터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도로 흐름 좋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로만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나면서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로 정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주춤하고요.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에서 화도까지 9km가량 정체에 남아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은 남풍세 나들목 호정 1교에서 차량터널까지 5km 주춤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마이크 페리 피처링 샤이 마틴 The Ocean 최민순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 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밤에 더워서 잠을 못 자요. 시원한 곡이 듣고 싶어서 신청해봅니다. 잠시 후에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와 OST가 있으시다면 여기로 공유해 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팝.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 소개할 작품은 2013년에 개봉한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제목이 조금 어렵고 길죠. 영어 속담 중에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구름 뒤에는 반드시 반짝이는 은빛 테두리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략서를 뜻하는 플레이북이 더해졌습니다. 제목 그대로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두 남녀가 구름에 가려져 있던 한 줄기 빛을 찾아가는 내용이고요.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가 주인공 팻과 티파니를 연기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흐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은 인물들의 트라우마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치유와 소통의 도구로도 사용됐습니다. 조금 후에 만나보시고요. 먼저 데니 엘프먼이 작곡한 메인 주제곡부터 듣고 오죠.

내가 멋진 몸을 만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아내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면 결국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 멋진 몸을 만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팻은 오늘도 검정 비닐을 뒤집어 쓴 채 거리를 달립니다. 그는 최근 정신병원에서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받고 나온 참입니다. 아내가 동료 교사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팻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희망이라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아내 니키를 다시 만나는 것뿐, 팻은 다시 행복을 꿈꾸며 운동도 하고 아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필독 도서 목록을 찾아 밤새 읽어 내려가죠. 엑셀시오르, 더욱더 높게라는 뜻의 라틴어를 외치는 긍정왕 팻. 그러나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감정은 더욱더 높게 널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읽고 있는 소설이 영 마뜩 찼네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어디가 덧나나요? 이제 두 남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는데 지독하고 몹쓸 해밍웨이는 왜 굳이 여자를 죽이고야 마는 건지. 팻의 귓가에 또다시 스티비 원더의 노래가 맴돌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외도 현장에서 흐르던 곡이죠. 행복한 얼굴로 한 대 엉켜있던 아내와 남자. 그 장면을 떠올리자 팻의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됩니다. 소설조차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삶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배신감과 모멸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를 집어삼키고 둔탁한 마찰음과 함께 창문이 박살나며 해밍웨이의 책이 허공으로 떠오릅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오늘도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너무도 어두워서 빛 한 줄기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 했던가요? 이상한 사람 옆에는 딱 그만큼 독특한 사람이 꼬이는 법이죠. 팻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티파니를 만납니다. 그녀는 몇 해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었답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지쳐 직장의 모든 남자와 추문을 남겼다는 그녀는 타인의 시선 따윈 신경도 쓰지 않는 폭주 기관차 같은 여자입니다. 가식 없이 투박하게 쏟아내는 말 속에서 팻은 낯선 거부감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죠. 그 안도감은 아마도 서로의 밑바닥을 알아본 동병상련에서 싹트지 않았을까요? 티파니는 팻에게 헤어진 아내와의 재결합을 도와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붙었는데요. 조만간 열릴 지역 댄스 대회에 자신의 파트너로 참가하라는 것이었죠. 팻이 밑도 끝도 없는 강박적 긍정으로 자신의 삶을 기우려고 한다면 티파니는 춤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일상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이상한 집착이 얽히고 설킨 가운데 팻과 티파니는 매일 차고에 모여 춤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팻을 괴롭히던 망상과 환청도 조금씩 희미해져갑니다.

낡은 차고안, 뿌연 먼지와 함께 춤을 추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서투르고 투박한 몸짓이 얽힐 때마다 펫은 지독했던 망상에서 조금씩 깨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춤을 추는 그녀, 티파니라는 진짜 현실을 피부로 감각하기 시작하죠. 티파니 역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고도 곁을 지켜준 팻. 이 남자가 자신의 남은 삶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어두컴컴했던 먹구름 뒤로 눈부신 은빛 테두리, 실버 라이닝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었습니다. 영화 OST 중에서 세 곡 들으셨는데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티비 원더 마이 쉐리 아무르. 팻이 전처의 외도 장면을 목격할 때 들어서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곡이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팻과 티파니가 할로윈 데이트를 할 때 불렀습니다. 암브로시아 파슬리 그리고 엘리건트 2가 함께한 굿나잇 문.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제시 제이 실버 라이닝스였습니다. 코너 끝으로는 쉬엔 힘의 쉬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드림 시어터 문 닫겠습니다.

9632님이 신청하신 Family of the Year Hero 들었습니다. 콩 게시판을 보는 재미도 있네요. 소소한 이야기들도 하시고 같은 라디오를 듣고 있어서 더 끈끈함이 느껴집니다. 예. 예. 콩 게시판 들어오셔가지고 서로 그 뭐 방송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또 인사도 하시고 근황도 물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막 너무 이렇게 많은 사담을 하시면 예. 또 처음 들어오셨거나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이렇게 공지를 해놨는데 요즘은 잘 지켜주시는 것 같아서 예, 좋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황명숙 씨, 항상 듣는 목소리인데 오늘은 왠지 더 로맨틱한 목소리로 들려요. 제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늘 혼자 일하다가 오늘은 알바가 와서 같이 일했거든요. 조금 편했습니다. 내년에는 사장님이 제가 하는 일에 한 명을 더 투입해 준다고 하네요. 올해만 잘 참아볼게요. 와우. 예. 본인의 기분이나 느낌, 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예, 그 뭐 목소리나 이런 태도가 좀 다르게 다가오죠. 황명숙 씨가 막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서 예, 제 목소리를 들으셨다면 오늘 저 사람 왜 이렇게 처지는 거야? 저 사람도 힘이 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항상 본인의 그 감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올해 좀 잘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752님 예, 너무 더워요. 예, 씨아의 스노우맨이라도 들려주세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자, 씨아 스노우맨 그리고 런던 그래머 나이트콜

1752님이 신청하신 시아 스노우맨 런던 그래머 나이트 콜 두 곡이었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563님, 매일 저녁 식사 후 남편과 함께 산책 가는데 오늘은 남편이 저를 버려서 저도 남편 버리고 라디오 들으며 혼자 걷고 있습니다. 더 재밌고 더 신나는 건 왜죠? 계속 웃으며 걷고 있네요. 실성한 사람만. 남편분은 산책을 안 나가셨다는 얘기죠? 예, 네, 그 얘기겠죠? 아니면 같이 나가셨는데 예, 뭐 걸음이 빠르셔서 이제 다른 길로 가셔가지고 안 보이신다던가. 아, 이러면은 좀 왜 굳이 산책을 같이 나가요?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 예, 그러신 게 아니라 혼자 나오신 거구나. 그래요. 가끔씩은 뭐 혼자 나가시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산책도 관성적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일 걷는 거긴 하지만 새로운 풍경이 보이면은 그것도 참 좋고, 매일 오가던 사람들 말고 새로운 사람이 오늘은 또 있네. 예. 그리고 뭐 가시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것들도 새로 생겼네, 한번 들어가 볼까. 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6563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3574님, 영주 국립 산림치유원 다녀왔습니다. 뒷골이 당길 정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었는데 숲속 해먹에 누워있으니 너무 힐링되고 좋았습니다. 숙소에서는 라디오 들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스팅의 Shape of My Heart 신청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Dire Straits의 Brothers in Arms. KBS 2라디오 이상호의 트림 팝 토요일 밤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체스는 배우기 쉽지만 마스터하기 어려운 게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규칙은 간단하지만 가능한 경우의 수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체스연맹에서 수여하는 최상위 타이틀인 그랜드 마스터가 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평균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선수들은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정사각형의 체스판 앞에 가만히 앉아 기물을 옮기고 또 옮기며 연마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꾸준히 쌓는 거 말곤 만족할 만한 경지에 오를 방법이 전혀 없어서라죠.

더위에 길들여지는 사이 새 달력에 장이 열렸습니다. 또 한 달, 되고 싶은 나를 그리면서 멋지게 잘 가보자고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이소은의 오래오래로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어느새 8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힘들기도 했는데 이젠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그래도 저는 추운 것보단 낫더라고요. 저랑 반대인 분들도 많이 계시죠? 5320님, 8월 챌린지 시작했어요. 친구가 알려준 건데 내가 원하는 챌린지를 신청하고 성공하면 포인트를 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매일 운동하기, 이런 건 솔직히 자신 없어서 매일 책 읽기 골랐어요. 한 페이지만 읽고 인증해도 성공이래요. 한 달 꽉 채워서 포인트 바꿔야 말 거예요. 요즘은 이런 어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포인트가 돈인가요? 돈을 내가 내고 챌린지를 한 다음에 성공하면 돈을 받는 그런 어플도 들어봤는데 어쨌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간에 나에게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인증하기 톡방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 하고 있거든요. 9179님, 신랑 따라서 볼링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취미가 없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뒹굴뒹굴 하거든요. 심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이 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가르쳐달라고 했네요. 잘 배워서 스트라이크 꼭 쳐볼 거예요. 볼링이 정말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취미더라고요. 저는 볼링을 못 치는데 가끔 이렇게 볼링장 앞에 지나가다 보면 남녀노소 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와서 치시고요. 진짜 재밌어 보여요. 저는 볼링공 드는 것도 힘든데 잘 굴리시는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예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노을에 붙잡고도 앞서 들으신 곡은 VOS의 매일매일이었어요. 유재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 얘기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132님, 딸이 대학교 때 쓰던 전공서적 발러 헌책방 왔다가 만화책을 사왔어요. 저 어릴 때 보던 만화인데 그 뒤로 20권이나 더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만화책 보고 싶어도 못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 재밌네요. 다 보면 가져다가 팔고 또 사올까 봐요. 이야, 만화가 참 우리 어릴 땐 늘 곁에 있는 친구였는데 정말 요즘은 너무너무 볼 게 많으니까 거의 또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뭐 TV로도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종이로 출판된 모든 종류의 것들을 멀리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이로 보는 맛이 또 엄청 매력적이잖아요. 만화책은 딱 세트로 이렇게 사서 또 팔고 또 사고 이러기 좋은 것 같으니까 요원책방 자주 이용해 보시죠. 1079님, 4살 쌍둥이들 데리고 갯벌 체험 다녀왔어요. 조개캐서 국회 먹을까 했는데 애들이 조개에는 관심도 없고 손가락만한 개를 잡겠다고 쫓아다녀서 다쳐, 만지지 마, 안 돼, 이리 와 하느라 저도 하나도 못 캤어요. 쭈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 허리 아파요. 애들 더 크면 가야겠어요. 일단 4살 쌍둥이를 데리고 바닷가를 갔다는 것 자체가 극한의 체력을 요구합니다. 조개를 캐서 국을 해먹는다면 거의 수렵 채집민처럼 사는 건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재밌게 놀았으면 됐죠. 9098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혼자 부산으로 바다여행 다녀왔어요. 여름에 같이 휴가 가기로 했었는데 며칠 연락 없더니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기차표 끊어둔 거 아까워서 한 장만 취소하고 저 혼자 놀다 왔어요. 우리의 3년을 문자 한 통으로 끝내버린 그 나쁜 녀석,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겠죠? 아니,

어떻게 3년의 인연을 전화도 아니고 문자로 끝내요. 너무하네요. 너무 무례하고 야박합니다. 어디 한번 잘 사나 봅시다. 네. 9098님, 이번에 여행가서 툭툭 털고 빨리 좋은 사람 만나요. 에코브릿지 최백호가 함께한 부산에 가면, 이어서 정미조예요. 귀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감성여행의 필수품인 플레이리스트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우리 함께 떠나요. 밤의 여행자들.

설날과 함께 여름이 절정으로 가고 있어요. 성수기라 불리는 여름 휴가 시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이열치열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비행시간은 약 2시간 20분.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나라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남서부의 류큐 열도를 구성하는 190

개의 섬 중에 가장 큰 섬이에요. 일본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대표 휴양지기도 합니다. 전 지역이 아열대 해양성 기후로 연중 온화한 날씨를 자랑하고요. 바다의 산호초가 풍부해서 1년 내내 에메랄드빛 해변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키나와의 8월은 우리처럼 한여름이라 바다의 수온이 꽤 높습니다. 스노클링과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에요. 그럼 맨 먼저 오키나와의 자랑인 코오리 해변을 거닐어 볼까요? 오키나와는 북부 쪽 바다가 특히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코오리 해변은 사랑의 해변으로 불리기도 해요. 해변가에 하트 모양의 바위가 있거든요.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과 공효진 커플이 빨간 오픈카로 달리던 곳이 바로 코오리 대교라죠. 이번엔 차를 타고 오키나와의 상징인 만좌모로 이동할게요. 만좌모는 만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들판이란 뜻으로 코끼리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약 20m 높이의 해안가 절벽 아래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시컷 볼 수 있어요. 만좌모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스노클링과 스킨스쿠버의 성지가 나옵니다. 푸른 동굴이라 불리는 마에다 곶은 이름처럼 시간에 따라 다양한 푸른빛을 볼 수 있는 게 매력이에요. 색색의 물고기와 함께 바다를 유영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오키나와 중부에 자리한 아메리칸 빌리지는 미군이 비행장으로 쓰던 부지를 반환받아 조성된 타운으로 미국 샌디에이고를 모델 삼아 꾸몄다고 합니다. 낮 동안 물놀이를 실컷 즐기고 아메리칸 빌리지에 발을 들이면 거리 가득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거예요. 오키나와의 대표 디저트인 아이스크림 콘을 손에 들고 야자수가 줄지어 늘어선 아메리칸 빌리지의 돌길을 걷다 보면 어느 길로 가도 결국은 바다가 나오는데요. 넓게 펼쳐진 수평선 너머로 해가 그림처럼 사라지는 걸 볼 수 있다죠. 눈부신 에메랄드빛 바다와 금빛의 아름다운 석양을 눈에 담으면서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다른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귀로 즐기는 세계여행 밤의 여행자들. 오늘은 일본 오키나와 여행 갔다 왔습니다. 이어서 들은 곡은 하찌와 TJ의 남쪽 끝섬이었어요. 밤그대 가족들도 가보고 싶은 여행지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032님, 양양 할머니 댁으로 촌캉스 왔어요. 소뚜껑에 고기 구워 먹고 평상에서 보드게임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도 자고 지금은 밤그대 들으면서 컵라면 먹어요. 먹고 놀다 잠들면 내일 얼굴이 동그래지겠죠? 와,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컵라면 3개가 딱 이렇게 놓여있는데 종류가 다 다르네요. 근데 그 라면이 놓여있는 상이 너무 정겨워요. 그거 아시죠? 그 양은처럼 은색으로 돼있는 상인데 위에 자잘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그 상. 동그란 거. 정말 할머니 댁 시그니처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송명자님, 사랑하는 영준 씨와 대구에서 포항으로 휴가 왔어요. 여긴 월포 해수욕장 근처입니다. 하늘에선 반짝반짝 별이 빛나고 사방에서 파도 소리 들려요. 오늘이 우리 두 사람에게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해요. 명자 씨, 그리고 영준 씨. 네, 이렇게 러브러브 뿅뿅 하는 해수욕장 여행을 오셨군요. 너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까 들려드린 하찌와 TJ의 남쪽 끝섬. 진짜 잘 어울리는 분위기네요. 더 어울리는 노래 많이 준비했습니다. 9709님 신청곡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보내드려요.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의 목소리였어요. 유경희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여행스케치의 별이 진다네 였어요.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희선님, 주말마다 독서실 가는 고3 딸내미 도시락 반찬 만들면서 밤그대 들어요. 다른 집 딸들은 공부하다 배고프면 밖에서 다 사먹는다는데 제 딸은 어찌나 효녀인지 엄마 도시락 아니면 안 먹는데요. 싫대요. 점심, 저녁 도시락 두 개 쌉니다. 메뉴 고민에 머리 아파요. 으휴. 효녀 맞죠? 효녀인 거죠? 엄마 밥만 좋아하는 이쁜 효녀. 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급식도 하고 밖에서 학생들 사먹기 좋게 돼 있는데 저만 해도 네 거의 제가 끝세대 같긴 한데 도시락 두 개 싸주셨어요. 도시락 두 개가 진짜 대한민국 엄마들의 항상 고민이었죠. 반찬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두 개 싸는 게 보통 일인가요? 이희선님 세월을 거슬러 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이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 1634님 찬물로 샤워하는데 몸에 멍든 곳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걸어다니면 좋은데 바쁘게 뛰다 보니 자꾸 다치나 봐요. 나 오늘도 열심히 살았구나 위로하고 웃습니다. 밤그대 들으며 약이나 발라야겠어요. 아니 얼마나 바쁘면 멍든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보탬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동안 수고한 나의 발과 또 나의 관절 수고했다 한번 매만져 주세요. 최장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영양약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 집에는
8: 렉렉스 비드 렉
7: 사무실에도
8: 오!

토요일 밤 그리고 8월의 첫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5634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I still love you.

0: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케인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씨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2075님, 저 요즘 주말마다 텃밭 가꾸기 하고 있어요. 시골집 앞마당 흙을 갈아서 이것저것 심었는데 다른 건 다 죽고 상추만 쑥쑥 크네요. 처음엔 좌절했는데 이게 어딘가 싶어요. 한바탕 다 땄고요. 내일 고기 구워서 쌈 싸먹을 거예요. 탐스러운 상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근데 상추 종류별로 다 키우셨네요. 오, 케일도 있는 것 같고 꽃상추 그리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암튼 쌈채소 그런 것들이 쪼르르 차 있습니다. 잘 키우셨는데요. 부러워요. 시골집 앞마당이 있다는 거, 텃밭 가꾸기 하신다는 거. 5024님, 친구랑 공방 가서 지갑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듣고 왔어요. 가죽을 고르고 바느질하고 몇 시간 만에 뚝딱 완성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라니 너무 신기해요. 와, 진짜 잘 만드셨네요. 이게, 야, 바느질을 한땀 한땀 너무너무 이쁘게 하셨고 가죽도 진짜 그냥 파는 카드지갑 같이 생겼어요. 공방에 가면 요즘 이렇게 직접 만드는 그런 클래스가 꽤 있더라고요. 실용적이기도 하고 또 내가 만들었다는 뿌듯함과 애착이 있으니까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휘성의 노래 사랑은 맛있다 보내드릴게요. Just wanna fall in love, love, love.

H.O.T의 행복 299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휘성의 사랑은 맛있다, 박재범의 좋아였어요. 배숙경님, 여름 휴가만 기다리면서 일했는데 휴가 받자마자 감기 걸려서 집에 누워있어요. 쉰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나봐요. 열나고 목 아프고 얼굴 퉁퉁 붓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네요. 주말 포함 4박 5일인데 집에서 요양이나 해야겠어요. 아, 너무 아쉬워요. 놀러 가야 되는데 하필.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픈데 이거 참고 일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푹 쉬면서 회복하시고요. 잘 날짜를 노려서 연휴나 이럴 때 제대로 한번 떠나시죠. 이거 억울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7073님, 동네에 친한 언니가 옥수수 주겠다길래 조금만 달라고 했거든요. 많이 주고 싶어도 없어 하더니 엄청 큰 봉지로 두 봉지 주고 갔어요.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으라는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밤그대 들으며 냉동실 정리합니다. 올여름 옥수수만큼은 시커 먹겠어요. 이렇게 손 큰 분들이 야 얼마 안 돼 쬐끔이야 쬐끔 금방 먹어 하고 갖고 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넣을 데가 없죠. 그래도 이렇게 주는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이기찬의 감기, 진주의 간이 전해드립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안경욱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7458님, 주말에도 야근하는 신랑 주려고 샌드위치 배달 가고 있어요. 직접 만든 샌드위치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이모티콘으로 엄지, 척, 하트, 뽀뽀 난리가 났네요. 리액션을 잘해서 해주는 맛이 나요? 와, 진짜 이 샌드위치가 사랑이 담겨 있고요. 또 야근할 때 배고프고 또 주말이라 힘들 텐데 힘이 엄청 나실 것 같아요. 이걸 또 표현해 주시니까 또 만드는 사람도 뿌듯하고요. 3064님, 곧 이사 가야 돼서 주말마다 집 보러 다니는데 와, 쉽지 않네요. 집이 마음에 들면 가격이 마음에 안 들고, 가격이 마음에 들면 집이 좀 많이 아쉬워요. 둘 다 떠나서 문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기다 싶은 집을 아직 못 만났어요. 두 달 안에 정해야 하는데 발품 팔다 보면 운명처럼 짠! 만나지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집은 다 인연이 있다잖아요. 집이나 사람, 그리고 뭐 차, 이런 좀 중요한 선택들은 운명처럼 마음에 쏙 드는 어떤 걸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요. 윤상의 이사, 토이의 스케치북, 김현철의 동네 같이 들어요.

김현철의 동네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윤상의 이사, 토이의 스케치북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8월의 첫날이자 토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여행.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토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몽구스의 노래입니다. 나비가루 립스틱.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화장품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처럼 힘든 일도 한꺼번에 닥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바쁠 때, 아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더울 때 왜 하필 지금이지?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순간은 사는 내내 단 하루도 없죠. 모든 일은 내 사정 봐주지 않고 연쇄적으로 들이닥칩니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 오늘, 미리미리 내 주변 좀 살피면서 시작합니다. 토요일에도 이번에 라라랜드.

8월 첫날이었습니다. 벌써 8월 1일이야.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은요. 노이즈의 어제와 다른 오늘이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너무 괴로운 일 잘 보면 꼭 어깨 동무를 하고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게 뭐냐. 뭐 설상가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힘든

0: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온다면 좋은 일도 언젠가는 어깨 동무를 하고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는 행복이 어깨 동무하고 찾아오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1부에는요 여러분이 꾸며주시는 플레이리스트 같이 들어볼 거예요. 청풀이 준비되어 있고 2부로 건너가면 추억의 음악여행 토토본 함께합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죠? 듣고 싶은 노래 많으시죠?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를 좀 한 통 한 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815님, 강아지를 훈련시켜보겠다고 앉아 하고 엄숙하게 소리를 쳤더니 이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철퍼덕 배를 까고 누워버리네요. 귀엽네요. 그리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간식 먼저 내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송이한테 지고 맙니다. 송이는 언제쯤 앉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9815님도 마음이 엄청 여리시구나. 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앉아, 누워, 엎드려 뭐 이런 것들 돌아, 빵야 하면 이렇게 배도 뒤집고 이런 기술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강아지가 배를 까고 누워버리는 거 편안하고 또 주인을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뭐 배를 만져달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종? 복종의 의미도 있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긴장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이 앉아, 기다려, 이거 참 쉬운데 간식, 가장 좋아하는, 송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가지고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냉정하게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지은이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하려고 좋아하는 음악을 빵빵하게 틀었는데 추억의 댄스곡 들으면서 책상 정리하다가 사방에 흩어진 추억 때문에 청소는 뒷전이 됐습니다.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추억의 댄스곡들 때문에 추억여행을 마음껏 하고 오셨나 봐요. 정지은님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빨간 날에도 일하는 사람 저요 하시면서 7811님 노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차를 몰고 장거리를 뜁니다. 또 일터까지 굉장히 길다 하셨어요. 가는 길이 늘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데 살짝이라도 졸면 큰일 납니다. 4547님 문자예요.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애청자 샛별이래요. 샛별이야. 쉬는 날에는

누구 만나기 귀찮아서 혼자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콩디. 라라랜드 들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있습니다. 아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스트레스 좀 받을 때 한참 일이 너무 많을 때 아, 집에 들어가긴 너무 아깝고 자유시간이 딱 생기면 드라이브 엄청 갔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확 풀리고 굉장히 시원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 4547님 문자 때문에 또 기억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김종국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씨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공하나 55님이 보내주셨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저가라는 글씨에 홀렸어. 충동적으로 구매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어? 박스가 왜 이렇게 작지? 생각했는데 열어보니 손바닥만한 장난감 크기네요. 쇼핑몰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미니어처라고 적혀있네요. 속았습니다. 당했어요. 이거 반품하면 되잖아요. 잘못 본 거잖아. 우리 공하나 55님이 조금 놓치신 거야. 너무 조그맣게 적혀져 있어서 미니어처라고 그걸 못 보셨나 보네요. 이 최저가 낚이는 사람들 참 많죠. 이득을 봤다는 만족감? 그런 것들 때문에 최저가 하면 최저가 글씨가 굉장히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튼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언가를 주문을 할 때는 진짜 그 상세 페이지 진짜 낱낱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번거롭지 않으려면. 0155님 보내주셨고 3855님 어머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문자 주셨습니다. 냉장고 밀폐용기 겉면에 엄마가 매직으로 크게 깍두기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라면 끓이고 깍두기 먹으려고 열었는데 깍두기가 아니라 토막나 있는 생당근이 들어있네요. 엄마, 김치는? 어머님이 잘못 쓰셨네. 생당근 몸에 좋으니까 눈에도 좋고 많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조금 깜찍하셨습니다. 어머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어머님의 애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543님 동네 골목길을 지나는데요. 늘 마주치던 삼색 고양이가 제 발걸음 소리를 알아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간식을 꺼내주려는데 골목집 할머니가 창문을 여시면서 얘는 말이요. 오늘 10번도 넘게 밥을 먹은 거야. 배 터져. 주지 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습니다. 하시면서. 1543님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한테 맛있는 거 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양이들이 탄생을 하니까요. 그걸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사는 곳에서도 이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의 그런 의견차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154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튼 이 말 못하는 우리 동물들 좀 건강하고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뇌피셜이었었고요. 이분들 중에서 커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목소리 저희 같이 감상해 볼까요? 내면도 참 멋진 분이고 외모도 참 멋지십니다. 신성호 씨의 내일을 향해.

여유로운 토요일 오후 마음속에 떠다니는 추억과 노래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봅니다. 주말엔 청플리. 여러분의 취향대로 노래가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라라 청플리. 오늘 첫 번째 라라 청플리 주인공은요, 남경배님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창문만 열면 매미들은 확성기라도 단 것처럼 울고, 새들은 단체 채팅방이라도 만든 건지 종이에 짹짹 깍깍 요란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활기찬데 저는 열대야 때문에 밤새 뒤척이다가 낮에는 눈만 뜨고 다니는 좀비가 됐습니다. 낮에 매미 소리를 들으면 여름 한철 살려고 정말 열심히 또 사는구나 괜히 짠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래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 오늘은 퇴근 좀 하면 안 되겠니? 속으로 100번쯤 말합니다. 매미도 열일하고 새도 열일하고 회사에서 나도 열일하는데 왜 잠만 일을 안 하는 걸까요? 아무리 청해도 오지 않는 잠. 아, 찜통더위에 저처럼 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졸음은 날려버리고 기분은 끌어올릴 신나는 노래 신청합니다.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 나미의 빙글빙글,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노래 세 곡 만나고 왔습니다. 박남정 씨의 사랑의 불시착, 남희의 빙글빙글,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였습니다. 남경배님 사연 감사합니다. 저도 매미의 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 정말 시끄럽다, 너무 크게 운다 너, 구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 이 매미의 삶을 알고 나니까 아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이 매미가 대부분 삶을 이 땅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는 거 뭐 당연한 거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5년? 뭐 짧으면 3년? 길면 7년? 이상 땅속에서 산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밤이 되면 땅 위로 올라와서 이제 허물을 하나하나 이제 벗는 거잖아요. 그 후에 이게 중요해. 성충으로 사는 시간은 보통 몇 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랜 침묵, 땅에서 침묵을 지키고 사는데, 침묵 끝에 아주 짧게 노래하고 생을 마감하는 이런 매미.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래 너도 얼마나 울고 싶겠니, 마음껏 울어라 하면서 매미 소리를 즐긴 적이 있어요. 근데 듣기 좋더라고요.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우리 남경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라라 청풀리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김혜정님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도 덥다 이 말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여름에 겨울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을 상상하고요. 겨울 추억을 떠올리면서 듣고 있으며 에어컨은 못 켜도 마음만큼은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는 더위라면 저만의 음악 도피처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을 것 같죠? 올여름 우리 모두 각자의 피서법으로 무사히 버텨보길 바랍니다. 콩디와 라라랜드 청취자들은 저의 겨울 도피처로 초대합니다.

0: 클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6: 메디힐 토너 패드.
8: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9: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0: 하모니랜트
1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0: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1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씨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씨텍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3: 진우의 엉뚱한 상상, 터보의 하얀 거리, 조관우 씨의 겨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청풀리에 두 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렸어요. 우리 남경배님하고 김혜정님,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1부 끝곡입니다. 애프터스쿨의 러브 러브 러브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e

0: 온열 질환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재난 폭염. 여섯 가지 폭염 피해 예방 요령을 통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세요.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헐렁한 옷과 모자, 양산 등을 이용해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그늘, 실내,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생수나 이온 음료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이용해 지역별 폭염 상황을 확인하고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폭염 피해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여섯 가지 예방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1: 사랑하기 때문에 KBS.
2: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1470님 그리고 2011님도 이 노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었지. 레이 파커 주니어의 Ghostbusters 듣고 왔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따라 부르게 되는 후렴 덕분에요. 영화보다 노래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노래는 빌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80년대 최고의 영화 주제곡 중 한 곡이기도 합니다. 뉴욕에 사는 3명의 이 괴짜 박사들이 귀신을 잡는 회사를 차리면서 벌어지는 아주 코믹 판타지 영화죠. 고스트버스터즈. 귀신을 잡는 박사들 한마디로 퇴마사들인데요. 이 영화는 무시무시하지 않고 아주 시원시원 코믹한 웃음을 주는 유령잡기 대소동 스토리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 정도 되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라라랜드 토요일 2부는요. 라라랜드 토토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천년이 시작된 지 2000년 그의 가요계로 한번

0: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2000년. 26년 전이에요. 아, 26년이 지나간 것 같지 않아.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26년 전이에요. 그러네. 잠시 후에 2000년 히트곡들과 함께 다시 저 이번엔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먹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매주 토요일 그 시절 노래를 통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토요일엔 이봉과 함께 토트원. 모두가 밀레니엄을 입에 달고 살았던 2000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히트 가요. 많은 곡들을 들어보면서 그 시절 함께 추억을 해보도록 하죠.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보내준 문자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사마나40님, 버스에서요 이어폰을 꽂고 가다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고개를 흔들어 버렸네요. 정신을 차려보니 옆에 앉은 학생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색하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꼭 봐야 했던 행동일까요? 순간 부끄러워서 급 자는 척 해버렸습니다.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몸,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노래요. 저 이보은에게는 내 몸, 내가 제어하지 못하는 노래가 정말 천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럼 토토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 히트곡으로 휘리릭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토토본 스타트. 라라라리라라 2000년 숫자 앞자리가 처음으로 2가 된 새천년의 시작이었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로 컴퓨터가 멈춘다는 Y2K 대란. 걱정했지만 막상 새해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금메달 8개를 따내면서 종합 12위를 기록했고요. 거리에는 삐삐 대신에 휴대전화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히트곡 뭐가 있었을까요? 2000년 최고의 발라드를 꼽으라면 빠질 수 없는 그런 곡입니다. 대한민국 가요계를 완전히 뒤흔든 최고의 대사건은 단연코 조성모 씨의 3집 발표입니다. 타이틀곡이 아시나요였어요. 아시나요 외에도 다짐, 다음 사람에게는까지 그야말로 조성모 씨의 시절이었습니다. 국민 그룹이라는 말을 만들었던 그룹 G.O.D 또 빼놓을 수 없죠. 거짓말. 2000년 이해에 나왔습니다. 잘가 라는 마음에 없는 거짓말. 가지.

라는 진심. 그리고 중간에 싫어! 싫어! 전지현 씨의 외침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GOD의 3집 타이틀곡 거짓말은요. 그야말로 전국을 가지마 열풍으로 만들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고요. 당시 길거리 리어카에서 GOD의 노래가 하루 종일 흘러나왔었죠. 추억이 돋는 그 시절 두 곡 여러분들 함께 할까요? 토토버 뮤직 스타트.

남자 얼마든지 사귈 수 있잖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토요일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토본. 오늘은요. 2000년의 이야기와 노래들로 그 시절 내 모습을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 아시나요? 그리고 GOD의 거짓말까지 듣고 왔어요. 다시 그 시절 가요계로 들어가 볼까요? 라라라리라라 2000년 CD 플레이어 대신에 MP3 플레이어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네. 기억나네. TV에서는요. 막 시작한 개그 콘서트가 인기를 끌어안았었고요. 김국진 씨, 이휘재 씨, 강호동 씨, 유재석 씨 예능의 중심으로 떠오른 해였습니다. 가요계요? 아우, 가요계는 정말 떠들썩했죠. 2000년 여름 밀레니엄의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린 시원시원한 일탈. 가요계에 악동이 있었습니다. DJ 니오 씨의 Learn to You가 발표됐었죠. 압구정 홍대 앞에 이런 클럽은 그야말로 Learn to You 대행진이었습니다. 전주만 나와도 온몸에 흥이 오르는 DJ 니오 씨의 명곡입니다. Learn to You. 지금도 뭐 축제나 운동장에서 이 노래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악동에 이어서 이번에는 요정들의 변신을 좀 소개해드리죠. 밀레니엄 파격 변신. 어느 분들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핑클입니다. 기존의 청춘 이미지를 벗고요. 강렬한 컨셉에 도전한 곡이죠. 파워풀한 댄스곡 Now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셨던 그 곡입니다. 이 노래 2000년 하반기 가요계를 강타해버린 정말 핫 이슈였어요. 가요 프로그램 정상을 독식했고 스포츠 신문 1면을 장식도 했고요. 멤버들의 무대 의상과 메이크업이 길거리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했습니다. 신나는 2000년 명곡 들어볼까요?

토토버 오늘은요 2000년 가요계 히트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DJ DOC의 Learn to You, 핑클의 Now까지 듣고 왔어요. 자, 2000년의 내 모습 떠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가요계도 가요계였지만 팝계도 정말 대단한 해였습니다. 라라라리라라 2000년 빌보드는요, 10대 스타들의

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엔싱크, 백스트리트 보이스가 차트를 휩쓸었고요. 잠시 조용했던 락 음악도 반가운 이름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본조비. 밀레니엄과 함께 락의 부활을 알린 본조비의 귀환에 정말 많은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7집 정규 앨범에 실린 It's My Life, 이게 이때였습니다. 80년,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락밴드. 하지만 힙합과 틴팝이 인기로요, 락은 조금 시들해지고 있었는데요. 밴드의 시대가 이제 저무는구나 싶을 때쯤에 본조비가 발표한 이 노래는요, 다시금 락팬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본조비가 과거의 영광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낸 명곡 중에 명곡입니다. 2000년대 최고의 팝스타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했던 최고의 팝스타 누구일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되겠습니다. 2000년 5월에 발매된 두 번째 정규 앨범 Oops, I Did It Again. 90년대 말부터 이어진 이 틴팝의 정점을 찍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2000년에 발표됐던 팝송 두 곡을 이어 듣겠습니다. 그 시절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한 본조비의 It's My Life. 또 당시 10대들의 절대 우상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Oops, I Did It Again.

26년 전입니다. 2000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절의 히트곡이 불러오는 추억까지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토본 이어가겠습니다. 라라.

2000년에는요 약속할 때 하는 말이 있었대요. PC방에서 만나? 대부분이 이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PC방을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때 정말 대단한 열풍이었어요. PC방 정겹네요. 스타게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프로게이머가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요계 역시 강렬한 퍼포먼스와 개성이 경쟁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또렷한 색채 그룹 스페이스 A가요. 너무나 섹시한 댄스와 가사로 방송 무대를 녹였습니다. 밀레니엄 열풍으로 테크노와 사이버틱한 감성이 정점을 찍던 시절인데요. 스페이스 A의 섹시한 남자는 뭔가 묘하게 아주 매력적인 멜로디와 눈빛으로 길거리 차트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시원시원한 보컬과 중간중간 들어가는 랩, 그 시절 가요, 아, 전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리키 마틴. 이 말 한마디로 떠오르는 가수 누구일까요? 단 한 명밖에 없죠. 2000년 가요계를 뒤흔든 홍경민 씨의 흔들린 우정. 흥겨운 라틴 리듬에 허스키하고 시원한 가창력이 어우러져서 참 매력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댄스도 생각납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토본 뮤직 온.

스타랜드 토요일 2부 토토오보 스페이스A의 섹시한 남자 그리고 홍경민 씨의 섹시한 목소리로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흔들린 우정. 오늘 토토오보는요 2000년 히트곡들로 그 시절 추억을 좀 되새겨봤습니다. 오늘도 토토오보 함께해 주신 가족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요 정희령 씨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드라마도 대히트를 쳤었고요. 송혜교, 송승헌 씨 그리고 원빈 씨가 열연을 했던 가을 동화입니다. 진짜 이 히트 드라마인데 가을 동화를 보는 동안 이 흘렀던 정희령의 기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8871님도 신청하신 곡이기도 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2시간 행복이고 감동입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5: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5: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8: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 고백의 성공 여부는 분위기가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흥적으로 툭 던지는 고백보다는 좋은 음악, 멋진 조명, 근사한 장소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달달한 기분이 오갈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유독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괜히 나도 책을 펼치고요. 주변 사람들이 놀면 나도 놀고, 모두가 즐겁게 웃고 있으면 나도 따라 웃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의 분위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 어떤 분위기가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봉민입니다.

이 노래, 이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에릭 크립튼의 Wonderful Tonight으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열었습니다. 8월의 첫 일요일, 온몸에서 느긋함이 번지는 시간입니다. 그대는 어떤 노래, 어떤 분위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로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저와 두 편의 영화 감상 어떠세요? 잠시 후에 시네마 스토리 함께 할게요. 에스트로 시작해서 이로 끝나는 그대, 저와 공구님 대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요, 공구님이 안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시니까 어디 편찮으신지 걱정이 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여행을 혹시 가신 걸까요? 공구님 얼른 오세요. 저랑 우리 또 그대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샤데이의 스무드 오퍼레이터,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즈 송 이어집니다.

차 소절만 들어도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는 노래가 있죠. 그 소절을 들으면 가슴 한 구석이 오래오래 아련해지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82년 오늘의 빌보드 차트에서 2위까지 오른 토토의 로제나입니다. 이 곡은 당대 최고의 세션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연주가 돋보이는 곡이죠. 무려 5주 동안 빌보드 2위에 머물며 정상을 넘봤지만 끝내 1위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팝 역사상 가장 아쉬운 2위 곡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되는 곡이죠. 당시 로즈나의 앞을 가로막았던 곡은 휴먼 리그의 Don't You Want Me와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였어요. 두 곡이 워낙 굳건하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비록 빌보드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로즈나는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레코드상을 받았고요. 이 곡이 수록된 앨범도 6개의 부문을 휩쓸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토토의 로즈나 이 곡 듣고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 올게요.

0: 혹시 지금 휴가를 보내고 계시다면 휴가철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감상 아닐까요? 한여름은 잠시 현실에서 벗어나 시원한 영화 속 세상으로 들어가 보는 건 어떠세요? 시네마 스토리 최은영 영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뭐 영화를 정말 보면서 네. 집에서 즐기는 것도 휴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어떨 때는 왜 나가면 고생처럼 느껴지잖아요.
0: 그죠. 네.
1: 그럴 때 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시원하게 혹은 네. 극장 가서 시원하게 영화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떤 영화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오늘은 정말 좀 스트레스도 풀고 할 수 있는 즐거운 영화, 뮤지컬 영화 편 가져왔습니다.
0: 어떤 영화부터 만나볼까요?
1: 네,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작년 칸 영화제 개막작인데요. 에밀리아 보넨 감독의 영화

0: Live One Day라는 작품입니다.
1: Live One Day 어떤 영화죠?
0: 영화의 주인공은 프랑스 요리 서바이벌 탑 셰프에서 우승을 차지한 스타 셰프 세실이라는 여성이에요. 이제 유명인이 되었고 곧 자신의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연인인 소피안과 함께 개업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좀 뜻밖의 사건이 생겨요. 임신 테스트를 했는데 임신으로 판정이 네. 됐는데 이게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아이를 지금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연인과의 갈등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설상가상으로 고향에서 엄마와 함께 휴게소 식당 운영하던 아빠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근데 이게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 발작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고향을 자주 내려가는 편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소피양에게 일을 맡긴 채 귀향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빠는 회복을 했는데 문제는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인데도 네. 계속해서 식당 영업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고요. 사실 아버지와 딸이 지금 사이도 안 좋은 상태예요. 일단 그 아버지가 왜 이제 세실에게 그렇게 하느냐면은 좀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세실이 이제 탑셰프가 되고 요리대회에서 할 때 우승을 할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러니까 고향에 이제 작은 식당을 하는 아빠 얘기를 하면서 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해서 네. 아버지가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좀 마음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실은 이제 고향으로 오랜만에 돌아와서 학창 시절의 연인이자 여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옛 친구 라파엘과도 재회를 하게 돼요. 근데 라파엘은 이제 뭐 과거의 인연이었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조금 세실에게 마음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사실 이제 자기 일이 이제 임신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이제 고향에 내려온 이제 세실의 머릿속이 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인 거죠. 고향에 내려와 보니 나이든 부모가 있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룬 옛 친구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자리를 잡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익숙한 풍경과 오랜 인연들 속에서 세실은 비로소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1: 자, 이런 세실의 심리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Live One Day는 뮤지컬 형식을 끌어왔다고요.
0: 네, 이 영화가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하죠. 유명한 노래들을 가지고 노래를 이제 주인공들이 부르면서 뮤지컬이 이루어지는 신곡 자기들이 작사 작곡한 곡이 아니고 네. 과거에 이제 유명한 곡들. 그래서 이 영화의 음악 구성은 프랑스와 세계 대중 음악을 가로지르는 곡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부터가 사실은 노래 제목이에요. 이제 Live One Day라고 했지만 사실은 프랑스어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 Parti en Jeu라는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 원제가 프랑스 보이밴드인 2B3의 1996년 히트곡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일단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틱톡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스트로마이의 알롱 댄스라는 노래 그리고 세계 3대 디바죠. 셀린 디옹의 푸크 투 멤멍커까지 이렇게 다양한 샹송과 팝 명곡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곡들이 이제 극중 인물의 감정선과 맞물려서 삽입이 되어 있고 정말 오래 사랑받아온 노래가 영화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이제 관객들이 또 다른 감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독특하게도 이 영화의 주인공 세실은 이제 영화 배우가 아니라 프랑스를 대표하는 뮤지션 줄리에트 아르마네가 맡고 있어요. 아르마네의 주연 데뷔작. 이기도 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가수인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면서 시청자들 앞에 선 바가 있고요. 이번 작품에서는 셰프 세실을 연기하면서 자신의 음악적 면모를 영화로 확장했습니다. 이 영화는 모든 곡을 촬영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말 따로 노래 따로가 아니라 대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0: 노래로 넘어가는 아. 그런 타다 다시 일상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편집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인물들의 말과 노랫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이어서 관객들이 그 안에서 음악과 상황을 한 흐름으로 따라가는 작품이고요. 제작진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고 심플한 분위기의 프렌치 팝 뮤직 드라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럼 영화 음악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0: 네, 이 영화 삽입곡 중에서 셀린 디옹의 Pour que tu m'aimes encore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곡 듣고요. 두 번째 영화 만나보죠.

0: 시네마 스토리, 오늘은 최은영 영화평론가께서 뮤지컬 영화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영화는 작년 칸 영화제 개막작인 에밀리아 보낭 감독의 영화 리브원데이였고요. 자, 두 번째 영화 어떤 작품이죠?
1: 네, 이어서 소개해 드릴 영화는 10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예요. 존 카니 감독이 연출한 영화 싱스트리트라는 작품입니다.
0: 싱스트리트,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이 영화의 배경은 1980년대 불경기로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아일랜드 더블린입니다. 주인공인 코너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에요. 음악을 좋아하는 형 브랜든의 영향으로 홀로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길 즐겨하는 소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 이 날아와요. 아빠가 직장을 잃었고 가게 사정이 곤란해서 학비가 싼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된다는 말이었죠. 네. 근데 그 학교의 교장인 백스터는 매우 권위적인 태도로 코너를 완전히 짓밟습니다. 네. 전학. 게다가 전학 첫날부터 일진 베리에게 찍혀서 완전히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이 이제 예고가 되는데요. 네. 교장은 무조건 여기서는 검정 구두만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8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0: 그렇죠.
1: 네. 그러면서 코너의 갈색 구두를 뺏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코너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라면 학교 후에 형과 함께 뮤직비디오를 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처음엔 이렇게 암울하게 시작을 했지만 또 학교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소심한 친구인 대런이라는 친구를 새로 사귀게 되고 또 첫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기숙학교 앞에 서 있는 모델 지망생인 라피나를 만나서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코너는 이 라피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밴드를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밴드가 뮤직비디오 찍을 건데 출연해줘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라피나가 승낙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코너가 그때도 마음이 급해지죠.
0: 그렇죠.
1: 어설픈 멤버들을 모아서 급 싱스트리트라는 밴드를 급결성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밴드가 뭐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그 음악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들 듀란 듀란 아하 더 클래시 이런 음반들을 막 찾아가면서 아 이런 스타일로 만들면 되나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대 인기 가수들을 흉내내서 이제 만든 음악 테이프 녹음을 해서 형한테 들려주니까 형이 네. 정말 최악이야. 남의 것을 흉내내지 말고 네. 네 것을 만들어봐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코너는 싱스트리트 밴드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곡을 만들고 라피나와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가까워지는데 성공합니다. 첫 노래를 시작으로 조금씩 라피나의 마음을 움직인 코너는 그녀를 위해 최고의 노래를 만들고 인생 첫 번째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0: 얘기지 않게 시작했는데도 네. 일이 커졌습니다. 이 영화 원스와 비긴 어게인을 연출한 존 카니 감독의 세 번째 영화음악인데요. 음악 영화인 동시에 좀 성장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청소년이기도 네. 하고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이 정말 암울한 시기예요. 80년대 중반 아일랜드는 실직이 만연한 네, 그런 시대였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영국으로 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코너도 이런 궁핍한 상황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네, 상황에 있기도 하고 아빠의 실직 또 엄마의 단축근로 이런 것으로 가게가 너무나 어렵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좋지 않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0: 네.
1: 이 영화 이 이제 코너가 전학을 간 곳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강압적인 분위기의 학교였는데
0: 네.
1: 이제 그곳에서 코너가 이제 뭐 첫사랑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밴드를 결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는 너무나 이렇게 안 맞는 곳이기는 한 거예요. 그리고 코너가 이제 이 밴드 싱스트리트를 만들면서 어떤 음악을 추구할 것인가 하고 했을 때 우리는 미래파야. 미래의 음악을 추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그 권위적인 어떤 학교와 이제 자신의 그 음악 밴드 이 두 생활이 충돌하면서 말하자면 성장하게 되는 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초반에는 굉장히 주눅이 들었었지만 코너는 음악을 통해서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목소리를 낼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원스 비긴 어게인을 만든 존 카니 감독은 전작들은 다 어른이었는데 주인공이 네. 이제 조금 어린 주인공을 내세워서 소년 소녀의 감정을 아주 풋풋하고 달달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이 영화.

0: 를 보면 정말 복고풍이에요. 80년대 배경이다 보니까 막 잠자리 안경 있잖아요. 네. 큰 거. 링기걸이 막 주먹만한 거. 네. 물 빠진 청바지, 굉장히 짙은 눈화장, 파란 막 눈화장. 네. 이렇게 복고적이고 펑키한 패션을 또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시절 음악이 흘러요. 듀란 듀란, 아하, 뭐 클래쉬. 80년대 브리티시 팝의 향취에 흠뻑 취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계속 음악 만들면서 어떤 유명 그룹을 참고해요. 근데 그때마다 그 그룹의 스타일에 맞춰서 패션을 바꿔요. 그래서 이런 패션에 주목하면 네.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고요. 이 영화에도 자작곡도 많이 등장.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좋은 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 나우라는 음악이 유명하고 마지막 엔딩 음악인데 이 음악도 무모하지만 거침없는 10대의 질주를 보여주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답답한 모범생 같은 모습에서 점차 화려하게 변모하는 주인공 코너 역의 페리다 월시 필로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80년대를 풍미했던 인기 밴드들의 음악도 감상할 수 있고 그 극중 코너가 이제 그 결성한 밴드 싱 스트리트가 작곡했다고 나는 영화의 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도 80년대 감성을 가득 담은 브리티시 팝으로 첫사랑의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게 해줍니다.
1: 싱 스트리트 그럼 영화 음악도 여기서 듣나요?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곡인데요. 싱 스트리트 OST 중에서 애덤 리바인의 Go Now 들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 노래 들으면서 시네마 스토리 마칠게요. 오늘은 뮤지컬 영화 두 편이었습니다. 작년 칸 영화제 개막작인 에밀리아 모난 감독의 영화 Live on Day와 10년 만에 재개봉한 존 카니 감독의 영화 Sing Street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식스 스트리트의 OST 중에서 애덤 리바인의 Go Now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라틴 감성을 품은 세 곡이에요. 숀 멘데스와 카밀라 카베요가 함께한 세뇨리타 하고요. 루이스 폰즈와 데디 양키의 데스파스토 그리고 토니 블락스톤의 스파니쉬 기타까지 나란히 듣고 올게요.

존 만다스와 카밀라 카베요의 세뇨리타, 루이스 폰즈와 데디 양키의 데스파스토, 토니 블랙스톤의 스파니쉬 기타 듣고 왔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낸 하루는 뜨거웠죠. 하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바람이 머무는 그런 편안한 시간들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애니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연주곡 키마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사랑받으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곡이죠. 이 곡으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영상도 재미없으면 넘기고 올리지 않는 휴대폰만 괜히 쳐다보고 분명 아무 일도 없는데 우리 뇌는 계속 바쁜 거죠. 가끔은 멍하니 있는 자극 없는 시간도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팝콘 적당히 튀기자고요.

2026년 8월 2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도경수의 팝콘이었습니다. 팝콘 브레인 이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끊임없이 자극을 찾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요즘 워낙 짧고 자극적인 쇼츠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팝콘 브레인 상황에 빠진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좀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오히려 롱폼을 되게 좋아해요. 특히 너튜브 같은 거 볼 때 막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영상을 주로 보시나요? 저는 뭔가 누군가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 얘기하고 막 조언해주고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영상들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막 10분 이러면 너무 아쉬워요. 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같이 이렇게 떠들면서 뭔가 그런 보는 느낌의 영상들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롱폼 영상을 찾아다니고 있는 요즘입니다. 쇼츠가 재밌긴 하죠. 뭔가 순간적인 이 눈길을 끌긴 하는데 쇼츠를 가만히 이렇게 오래 보고 나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그냥 시간만 보낸 것 같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영상들 주로 찾아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요. 꿀잼 요소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상쾌한 아침이 팝콘만큼 너튜브 쇼츠만큼 자극적이진 않아도 강냉이 정도는 됩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매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저랑 2시간 담백하게 놀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이야기들도 당연히 많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1: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트.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장범준의 고백 들려드렸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청곡들 언제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92님께서요. 20년 사용한 냉장고가 고장나서 새로 장만했어요. 더운 여름에 냉장고 사용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편하든지. 역시 있을 땐 몰라도 없으면 그 소중함이 느껴지네요. 상쾌한 아침도 저에겐 냉장고처럼 소중하게 느껴지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2192님. 다양한 수식어를 들어봤지만 냉장고처럼 소중한 라디오. 감사하네요. 근데 이 수리하실 때 새로 장만하시기까지 어떻게 견디셨어요? 냉장고를 하루라도 없이 살기가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붙박이처럼 집에 있어서 부엌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지만 그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상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처럼 상쾌한 아침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햄디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4098님, 오늘도 새벽같이 청담 미용실로 일 나가는 딸 데려다주고 갑니다. 집에서 4시 50분에 나왔네요. 오늘은 주말인데 저도 회사가 바빠서 얼른 씻고 출근해야 해요. 매일은 못 듣지만 딸이 새벽 출근하는 주말엔 항상 듣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예뻐서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4098님. 아, 또 이런 문자를 받으면 꼭 좀 그만 까불고 차분하게 해야 되나? 저의 추구미가 매일매일 바뀌고 있는데 좀 차분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아니, 청담 미용실 새벽 출근이시면은 아마 웨딩 쪽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방송 때문에 이쪽에 미용실을 새벽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신랑 신부들이 다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름표 같은 거를 딱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신부 이름은 뭐 허유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랑님은 그냥 신랑이라고 보통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재밌다. 아, 왜 아무래도 신부가 이제 더 헤어 메이크업을 꼼꼼하게 받는 날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때 진짜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뭐 스태프분들 엄청 바빠 보이시던데 우리 4098님 따님도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출근하시는 우리 4098님도 오늘 하루 힘내셔서 주말 근무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경서 밤하늘의 별을 전미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선 11위 아이유의 라일락으로 시작합니다. 라일락의 꽃말이요. 첫사랑 그리고 젊은 날의 추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만든 노래래요.

이어서 6위는 붉은색 푸른색 이무진의 신호등입니다. 무진 씨의 자작곡으로 특히 어린 친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죠.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3위는요 태연의 위켄드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같은 주말에 딱 어울리는 곡이죠.

2021년 7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1위는 BTS의 Permission to Dance가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 노래로 네 번째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6853님, 병원 근무라 매일 새벽에 출근하는데요. 햄디, 첫 라디오부터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무네요. 파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첫 라디오? 제 첫 방송부터 혹시 쭉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감동인데요. 6853님, 아이고. 이렇게 쭉 찾아주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라디오 듣는 게, 저희 상쾌한 아침 라디오 듣는 게 루틴이 되었다는 분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인데도 출근하셨는데 병원 근무 잘 마치시고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주말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박현진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밀어놓았던 택배 리뷰를 쓰고 있네요. 사진을 첨부해서 작성하느라 시간과 신경을 써야 하지만 포인트가 쏠쏠하거든요. 와, 저는 막 후기 있잖아요. 진짜 물건에 한해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살면서 단 한 번도 그 리뷰라는 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음식 리뷰는 꽤 썼거든요. 그건 제 기록용으로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그런 빵집이나 맛집 같은 데는 진짜 와 여기는 남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별점 정도는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막 글을 쓰는 거 있잖아요. 물건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아! 배달은 있다. 배달 그 서비스 받으려고 해본 적 있고 와, 이 포인트가 쏠쏠한가요? 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택배 리뷰. 와, 현수님, 택배 리뷰 열심히 쓰셔서 포인트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투어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의 노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들려드렸습니다. 3일 린님께서는요. 중딩 딸이 살이 어찌나 쪘는지 몰라요. 방학 동안 다이어트 겸 용돈 벌이 겸 데리고 나왔어요. 1킬로 뛸 때마다 1,000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하루 10,000원 벌겠다는데 3킬로나 뛸 수 있을까요? 크크. 10,000원 벌려면 10킬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 것 같은데요? 10킬로미터 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아, 근데 진짜 중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학생 때는 아무래도 막 이렇게 활동적인 것보다 공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시간을 내서 따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일수록 더 운동을 억지로라도 좀 하는 게 내 하루의 그런 기분 관리나 아니면은 스트레스 관리에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진짜 안 하다가 중학교 때 축구를 했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오히려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체력 관리, 뭐 기분 관리 이런 거에 더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우리 3212님 따님도 뭐 다이어트 목적이지만 그래도 건강도 좋아지고 멘탈 관리도 되고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10,000원 하루에 버는 거 가능할지 어떻게 되셨는지 후기 남겨주세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필, 다시 사랑한다면.

0: 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0: 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스터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요, 치즈와 PH1이 함께 부른 블루 샴페인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현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로 복습해 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Good Pop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의 미션 문장부터 들으시면서 나만의 문장으로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스웨덴 프로젝트 그룹 Gamma Skies 그리고 스웨덴 싱어송라이터인 빅터 룬드버그의 협업곡 Season of Love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 곡은 2024년에 발매가 되었어요. 첫 번째 미션 문장,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찾아보세요.

와우,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죠. 그리고 둘의 그 목소리가 참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Beneath the starlit sky. Starlit이라고 하면은 별이 빛나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starlit,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beneath the starlit sky. Our love's secret line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our love's secret line. 우리의 사랑에 뭐 비밀스러운 선이 있대요.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사랑에 비밀스러운 노선이 있어요. 둘만이 아는 곳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Like leaves, 나뭇잎들처럼 We soar so high. 우리는 높이 날아올라요가 되겠죠? Beneath the moonlight. 이번에는 달빛 아래에서라고 했습니다. Soft touch. 부드러운 손길. Your hand in mine. 내 손을 잡은 당신의 손. 네, 눈앞에 장면이 상상이 되는 것 같죠? Gets me every time. 이 부분 들으셨나요? Gets me every time. 그냥 단순히 그 앞에다가 it 정도가 생략이 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It gets me every time.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였습니다. 이 get someone이라고 하면은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거든요.

네, 들을수록 뭔가 아름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Lost in the city lights. 도시의 불빛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인 거예요. Lost in the city lights. Our love's electric, right?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Our love's electric, right? 우리의 사랑은 전기가 흐르는 듯하죠. 그렇죠?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강렬하다라는 말입니다. You make me feel alive. 해석되시죠? 당신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요. I know July is gone. 무슨 뜻이죠? 그래요, 7월은 지나갔죠. You make me feel at home. 7월은 지나갔지만 You make me feel at home.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가사였습니다. 예, 편안한 장소, 아무래도 집이 가장 그런 장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사에서도 You make me feel at home.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해준다.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준다 라는 가사입니다. You make me feel at home. 어렵지 않죠? 특히 7월이라는 달이 언급이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사랑 중에서 7월이라고 하면 여름의 열기죠. 열정을 비유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In the neon glow라고 했습니다. 아, 네온 불빛 속에서도 당신은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라는 부분까지 해석해봤어요. 이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라는 부분 찾아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든다라는 가사 뭐로 들렸나요? I dive into you라고 들으셨나요? Dive into you 이 부분이 I dive into you 이렇게 연음 처리가 세련되게 잘 들렸습니다. As the leaves change color, 나뭇잎들이 색을 바꿀 때에도 I dive into you. 나는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나는 당신에게 푹 빠져들어요. Dive into 하면 뛰어들다 라는 해석도 되지만 뭔가에 혹은 누군가에 푹 빠지다 라고도 해석을 하니까요. When summer's fading, 여름이 점점 fading, 사라질 때 There's nothing to do.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But 까지 들렸어요. 그러면 이때의 but은 뭐뭐를 제외하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어지는 가사가 이거였어요. Bask in the glory of the winter sun. 이 부분 들으셨나요? 특히 bask in 이라는 표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bask in the sun, 햇볕을 누리고 햇볕을 쬐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햇살의 glory, 아름다움, 뭐 장관, 뭐 영광 정도 되겠죠. 겨울 햇살의 그런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일 뿐. 네. 여름이 점점 사라지면 이러이러한 걸 누리는 것일 뿐 다른 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체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Maybe this is the season of love. 어쩌면 지금이 this is the season of love. 사랑의 계절인지도 몰라요. 네, 이 부분까지 들어봤습니다.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곡 들려드릴게요. Gamma Skies, Victor Lundberg의 Season of Love.

0: 그럼 아름답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매번 날 설레게 만들죠에 해당하는 가사 잘 떠올려보세요. 뭐였나요? It gets me every time 이라는 표현으로 익혀봤습니다. It always gives me butterflies.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워보셨을 건데 뭐 긴장될 때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설렐 때 뭔가가 나를 설레게 할 때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You still give me butterflies. 좀 더 와닿으시죠? 당신은 나를 여전히 설레게 해요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그렇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comfortable. You make me feel safe. 네, 이처럼 좀 익숙한 단어로도 대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맞아요. I dive into you. I fall for you. I fall deeper for you every day.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더 깊이 빠져드는 거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It gets me every time. 두 번째, 당신은 날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죠.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You make me feel at home. 세 번째, 난 당신에게 깊이 빠져들어요.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I dive into you. 네, 굿모닝 팝스에도 매일매일 푹 빠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복습 잘 하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사운드

0: 브리핑으로 돌아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 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이번 주 핫 포테이토 화제 인물 또는 사건들을 알려드리고 관련된 노래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사람이 핫했다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운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인데요. KBS E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더 시즌스 성시경의 고막 남친이 2026년 2분기 TV OTT 화제성 조사에서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시경 씨가 출연자였던 이승철 씨, 이소라 씨와 각각 함께한 듀엣 영상은 300만, 200만 조회수를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오늘 상하에서 이 노래들 들려드릴게요. 이승철, 성시경이 함께 부른 말리꽃, 이어서 이소라, 성시경, 그대 안의 블루까지 두 곡 들려드립니다.

브리핑. 두 번째 브리핑은요, 우리 원영 공주 아이브의 장원영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 장원영 씨가 2026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와 LA 다저스 경기에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뉴욕 매츠의 유니폼을 입고 완벽한 투구폼을 보여준 원영 씨. 경기장에는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까지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요. 진짜 케이팝의 위상이 점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브의 노래들 함께 들어볼까요? 러브 다이브 그리고 뱅뱅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노래 Love Dive 그리고 뱅뱅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사운드 브리핑 매주 여러분들께 핫한 소식과 노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제보도 환영합니다.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허성은님 문자인데요. 할아버지 댁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면서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일찍 가는 건 처음이라 평소에는 못 듣던 라디오도 듣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성은님 반갑습니다.

진짜 이른 시간부터 움직이시네요. 요즘에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속도로에 나오셔서 차가 좀 막힐 수 있어서 일찍 출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우님 할아버지 댁 가셔서 가족분들이랑 할아버지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평소에도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상쾌한 아침 가끔 생각날 때 그럴 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제이슨 데롤로의 One to Want Me.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포영화 데이. 한 달

한번 일요일마다 룸메와 거실에서 공포 영화를 즐기는 날이다. 매번 돌아가면서 영화도 고르고 같이 먹을 간식도 시켜놓는데 이번 달 순번은 바로 나다. 오늘을 위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거의 일주일 전부터 머리를 싸매야 했다. 이왕 보는 거 진짜 무섭고 진짜 스릴 넘치는 걸로 보고 싶었으니까 작품 고르는 것처럼 공부를 했으면 난 아마 서울대를 갔을 거다. 이제 남은 건 함께 먹을 저녁 겸 간식. 오늘 내가 고른 건 좀비물이기에 왠지 고기 종류는 안 땡길 것 같았다.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르고 고르다 결국 멕시코 음식으로 결정했다. 룸메어 약속한 시간은 오후 6시.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내 마음은 두근두근 설레기 시작했다. 룸메가 엄청 무서워했으면 좋겠다.

마이클 잭슨 Thriller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 사연은요. 968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공포 영화 데이. 그냥 영화 데이 하면 안 돼요? 공포 영화 데이를, 공포 영화를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아 근데 진짜 룸메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재밌고,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이럴 땐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영화도 고르고 같이 뭐 간식도 시켜 먹고 음식도 가끔 해먹고. 저도 중, 고, 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쭉 룸메가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막 예능을, 한국 예능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주로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많이 봤었어요. 우리 9689님 좀비 영화 어떤 영화인지 궁금한데 즐겁게 잘 보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9689님께는 배달앱 만원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 어떤 얘기들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공유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수란, 서핑해.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팀장님, 매년 똑같은 임직원 명절 선물 좀 바꾸면 어떨까요?
3: 김 대리, 임직원 명절 선물도 이제너두잖아. 직거래 시스템으로 비용 절감은 물론 금액별 맞춤형 선물 구성부터 신청, 취약, 배송, 정산까지 알아서 다 해주니까.
2: 명절 선물은 이제너두. 검색창에 이제너두.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9: 오래오래 락토핏
10: 종근당 건강
11: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철의 절정을 맞이한 8월 첫 주말입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에서는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이 35도, 부산과 울산이 39도, 양산은 4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직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큰 정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들이와 휴가 차량이 빠르게 늘면서 정체 구간도 하나둘씩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천마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대구 외곽고속도로 달서 방면으로 둔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 시내 광진교에서는 걷기 행사로 인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입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6: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어?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게 다 외로워서 그래. 그가 굳이 옷을 챙겨 입고 라면을 사러 가는 것도 TV를 켜놓고 잠드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 하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라네. 모두가 끄덕끄덕. 아, 사랑스런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런 사람들.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를 열어드리는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 8월

해줘. 저는요 0.5도 간격으로 올릴 수 있게 설정을 바꿨는데요. 그것도 좀 큰 것 같아가지고 간격이 더 좁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0.25도 정도로. 정순아님, 제가 고향 갈 때마다 여행 계획 짜고 운전도 해주고 블루투스 준비해서 노래 같이 들어주는 친구 언제든지 내려오라고 말해주니 너무 든든해요. 하셨네요. 언제나 이 자리에 우아저도 있는 거 아시죠? 일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퇴직연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우리 집에는 렉, 렉, 렉. 사무실에도 오!

여러분 사연 만나볼게요. 902사님, 시간이 왜 이리 빠른지요. 풀밭 위엔 어느새 고추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고 조금씩 풀벌레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지나고 이제 곧 입추, 말복 그리고 처서 가을을 떠올려 봅니다. 생각이 벌써 가을로 가셨어요. 이 한여름 속에서 와 이런 무더운 한여름 속에서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있는 거를 이렇게 실감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8월 7일이 입춘데 저는 사실 생각도 못하겠어요. 박소영님, 저는 소소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느껴지는 향기에 행복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그 많은 숫자의 조합 중에 나랑 관련된 숫자를 만나면 신기해한답니다. 어제는 제 폰 번호 뒷자리랑 같은 차를 만나서 한번 웃었어요. 그런 숫자 있죠? 맞아요. 있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 어떤 숫자에 익숙해져가지고 더 눈에 띄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숫자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그 순간 괜히 이렇게 반갑고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예리하게 캐치하셔가지고 즐기시나 봐요. 손무현의 제목 없는 시 함께 들을까요?

0: 아동 심리학자인 말콤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소년 코울의 앞에 나타난다. 과거 자신의 치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에 충격을 받은 말콤은 그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코를 정성껏 보살피는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던 콜은 마침내 말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고백을 한다.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고백을. 말콤은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서 나타나는 걸 테니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한다. 말콤의 말대로 유령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콜은 늘 자신을 걱정하던 엄마에게도 털어놓는다. 자기는 유령을 볼 수 있으며 가끔은 돌아가신 외할머니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콜을 바라보던 엄마. 콜은 울먹이면서 할머니의 말을 전한다.
1: 할머니가 엄마가 춤추는 거 보셨대요. 발표회 직전에 엄마랑 싸워서 엄마는 할머니가 발표회에 안 가신 줄 알지만 가셨대요. 엄마 몰래. 춤추는 엄마가 꼭 천사 같았대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무덤에 찾아가서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래요.
0: 콜의 이야기에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엄마. 콜은 엄마에게 묻는다.
1: 할머니에게 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0: 엄마는 울음을 꾹꾹 참으면서 말한다.
1: 내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냐고 물었어.

일요일 이 시간 영화의 한 장면 짧게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영화. 오늘의 작품은 영화 식스센스였어요. 이 여름을 위해 준비한 남량 특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장면과 함께 들려드린 곡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챗 베이커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영화 초반 말콤이 아동 심리학자로서 시에서 상을 받은 후에 아내 안나와 함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축하하는 행복하고 평온한 순간을 흐르던 곡이에요.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이미 집에 침입해 있던 말콤의 옛 환자가 이 순간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진단에 불만을 가진 그는 말콤을 원망하면서 말콤에게 총을 쏘고 자신은 생을 마감해 버리는 거죠. 이어 들으신 곡은 더 슈프림스의 Come See About Me 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말콤은 사망한 환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소년 콜과의 만남을 이어가지만 아내 안나와는 소원해진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말콤은 안나가 틀어놓은 둘의 결혼식 영상을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그 둘의 모습은 지금과 다르게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그 영상 속에 흐르던 곡이 Come See About Me 였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보여요. 콜의 이 대사 한 문장만으로도 이 영화 바로 떠올리실 것 같아요. 1999년에 개봉한 M. Night Shyamalan 감독의 Sixth Sense. 27년 전 영화지만 유주얼 서스펙트와 함께 반전 영화의 대명사 혹은 반전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말콤 역의 배우 브루스 윌리스의 무게감 있는 절제된 연기와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 헨리 조엘 오스먼트의 소름돋는 열연이 빛을 발한 작품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차 안에서의 장면은 떠올리기만 해도 울컥해지는 제 눈물 버튼 장면 중 하나였어요. 근데 당초에 샤말란 감독은 연쇄 살인마의 유령이 나오는 전형적인 공포 스릴러로 시나리오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구상 과정에서 소통과 치유를 전하는 방향으로 대본을 전면 수정했다고 해요. 특히 오늘 전해드린 차안 명장면을 촬영할 때는 엄마 역의 토니 콜렛과 어린 할리 조엘 오스먼트의 감정 연기가 너무나 솔직하고 간절하고 그랬던 탓에 모니터를 보던 감독과 현장 스태프들까지 눈시울을 붉혔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이제 고전이 된 영화라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반전의 핵심을 미리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사실 그 반전을 알고 봐도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전을 얘기한다고 스포일이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대신에 다음 들을 노래 말씀드리죠. 싸이의 챔피언, 빅뱅의 붉은 노을.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5784님 중고거래 앱에서 나눔 소식을 보고 저희 집에 필요한 거를 신청했어요. 약속 시간에 장소로 가서 도착 메시지 보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이름 다른 장소 아파트였어요. 아, 이럴 수 있죠. 저는 뚜벅이라 못 간다고 했더니 비도 오는데 직접 가져다 주셨어요. 말도 마음도 따사로웠어요. 저도 이어받아 나눔할 거 있음 그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에게 조금만 더 다정해져요. 맞아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선한 영향력을 갖고 퍼지고 퍼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정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최아람님. 마음이 화나거나 복잡할 때 밖에서 산책하고 오면 생각이 차분해지는 데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하셨네요. 맞아요. 각자 이런 마음을 뭔가 다독이고 정리하는 그런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일단 한번 그걸 끊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잠을 자버리는데 이렇게 잠을 자거나 밖에서 산책하면서 한번 환기하거나 이런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채은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윤미래의 너를 사랑해. 이어지는 곡은 김정민이에요. 애인.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쇼리 실라

0: 좋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언제나 함께 KBS 이라디오.
7: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일부 꾹꾹으로 더 준의 목소리로 한 걸음 더 함께 됐죠.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여유로운 길들이 많지만 이 여유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가 차량들이 빠르게 늘면서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목적지까지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고 안전거리 확보와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 3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두분기점에서 서종부근, 다시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아직 영동고속도로 지나기는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대구 외곽고속도로 달서 방면으로 둔산 부근에서는 여전히 2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걷기 행사가 있는 광진교에서는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짠!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

0: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2부 박준하의 너를 처음 만난 그때로 시작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의 시간에는 홈페이지에 남겨주세요. 검색창에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0: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화제의 키워드로 시작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줄줄이 엮여 나오는 음악들 들어봅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한동안은 이런 단어들과 붙어 지내야겠죠? 무더위, 폭염, 열대야요. 다 힘들지만 특히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열대야 때문에 밤도 낮도 지치기 쉬운데요. 어쩌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견뎌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키워드 열대야로 정해봤습니다. 열대야, 밤에 최저기온이 25도씨 이상인 날을 뜻하는데요. 무덥다 보니까 잠을 설치기 쉽죠. 다음날 컨디션 생각하면 푹 자야 되는데 숙면을 못하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올 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거나 상추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데 열대야에도 해당할까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우유와 상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밀크의 Come to Me, 상추가 멤버인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에너지. 밀크의 Come to me, 마이티 마우스의 에너지 들으셨습니다. 우아한 알고리즘, 오늘의 키워드 열대야입니다. 무더운 밤 잠을 못 잘 거라면 MT 왔다 치고 즐기면 어떨까요? 그땐 더워도 신났는데 말이죠. MT에서 다 같이 모여서 부르던 그때 그 분위기 떠올리며 들어보겠습니다. 해바라기의 연가, 신형원의 개똥벌레, 이렇게 두 곡 준비했어요. 열대야에 영향받지 않은 밤 기원하면서 우아한 알고리즘 마칩니다.

마이클 샌벨로의 매니악, 펫샵보이즈의 Go West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최근에 멀리서 아주 소중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저와 낭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그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근무 중이거든요. 제가 그 반 학생들에게 낭독을 독려하는 아주 짤막한 인사 영상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학급 친구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두툼한 서류로 보내왔습니다. 와, 이거 선생님이 시킨 거겠죠? 하지만 마음을 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낭독에 관심이 생기고 또 낭독이 즐거워졌다면 아주 기쁘겠어요. 또 올해가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개교 20주년이라는 소식도 전해주더라고요. 20주년 축하드리고요. 재밌는 책을 소개해 준 학생도 있었고 또 우아조 방송을 듣고 있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청곡도 보내줬더라고요. 5학년 일반 친구들 모두 고맙고요. 방학에도 낭독 즐겁게 하길 바랍니다. 고맙고 반가운 마음 담아서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하예빈 친구가 프로미스나인의 DM 듣고 싶다고 했고요. 이정금 친구가 신청해 준 곡이에요. 아일릿의 It's Me.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2526님 안녕하세요. 부산 다대포 거주하는 민준이 민선이 할머니랍니다. 울 엄마가 아파서 마음이 우울하네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데 자주 찾아가지도 못해서 더욱더 마음이 쓰여요. 응원해 주세요 하셨어요. 그러면 민준이 민선이의 증조할머니신 거죠. 정확하게는 진외 증조할머니신가? 아, 요즘에는 이렇게 이런 호칭을 직접 부른 일이 별로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 쾌차하셔가지고 이 증손주들 자라는 거 아주 흐뭇하게 보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4719님 친정 가서 반찬 잔뜩 가져왔어요. 오이지 무침, 생깻잎 재운 거, 고구마 순김치, 오이김치, 노각, 호박 등등.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정말 든든하시겠는데요. 반찬들은 비닐에 잔뜩 싸서 아주 많이 가져오셨고, 그리고 뭐 호박, 노각 막 이런 것들도 나중에 반찬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겠고요. 근데요, 큰 남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엄마가 남동생을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 이해해요. 이해하신다면서 왜 여운이 남는 말줄임표를 쓰신 거예요? 전 이해해요. 이게 아니라 전 이해해요. 뭔가 이렇게 사연이 느껴지게 끝을 맺으셨어요. 3832님 어릴 적 우리 5남매는 막내를 리어카에 태우고 부모님 고추 따는 밭에 가서 고추 따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그때는 딱히 담아서 가져올 도구가 없어서 소쿠리에 따서 리어카에 쏟아 붓고 같이 끌고 밀며 집에 오면 엄마는 농사지어 빻아온 밀가루로 칼국수 반죽을 해 마당에 걸어놓은 가마솥에 보릿짚을 떼서 애호박, 감자를 넣고 칼국수를 끓여 갔다 온 풋고추, 간장을 곁들여 멍석 위에 앉아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어릴 적을 떠올릴 때마다 울컥해요. 어머, 저 지금 에세이 한 편 읽은 것 같아요. 참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이 마음에 남아 있으시네요. 그때 소리, 냄새, 촉감, 그 흙, 발에 밟히는 그런 흙들, 이런 게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울컥하시겠지만 또 이런 풍경이 현실이 힘들 때 나를 받쳐주는 어떤 힘이 되는 아름다운 풍경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곡 준비했어요. 이어드릴게요. 신조은계의 나만의 꿈, 그리고 하현우의 설레이는 소년처럼.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KBS 라디오.
4: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SG 워너비의 라라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3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다가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산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또 화도분기점에서 서종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서종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동산요금소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에서는 원주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축동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 지수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걷기 행사가 있는 광진교에서는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미

0: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0: 잠시 후 9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매미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리죠. 이 나무 저 나무에서 그야말로 돌림 노래로 울어제끼는데요. 매미 소리가 너무 요란해서 시끄러울 때도 있지만 한편으론 우렁찬 매미 소리가 여름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